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찰스 멜튼이라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외모나 가치관, 문화 등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많은 방황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딛고 이겨낸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결코 무언가의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요. 나는 결코 무언가의 절반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완전한 사람이었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의 모습이나 형편, 상태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완전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미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는 불완전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함으로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연약함, 현재의 결핍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약함과 결핍에 머물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딱 맞게 또 알맞게 허락된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또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도 이제 성경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샵 9330번으로 자,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말씀이 어떤 구절들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 창조의 영성,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 영혼부터 저는 깨닫는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우리 영혼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온전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확신들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 수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됐을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요즘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 후서 말씀이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 사도의 그 간절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또 열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큰 은혜가 느껴지는데, 자, 아무튼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좀 견고해지는 시간 꼭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오늘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했더란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편과 고린도 후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말씀 각각 전해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여러분 받아가셔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아주 넓게 또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네, 이 시간은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릴 겁니다. 매일 저희가 이제 방송 키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 키워드를 담아서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 전송될 거예요.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넉넉하게 문장으로 보내주신다면 풍성하게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일단 초성이 이응지읒입니다. 이응지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띵동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띵동 뭘까요? 자,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찬송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띵동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이 찬양 이 찬양 혹시 네, 정답 감이 오셨을까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 네, 바로 지금 키워드가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확인하시면 오늘 키워드가 뭔지 바로 일찌감치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것은 인자 오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좀 단서를 드려볼게요. 이제 말씀으로 제가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죠. 자, 시편 18편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띵동한 자에게는 주의 띵동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띵동한 자. 아, 또 어렵네요. 오늘 좀 바로 뭔가 탁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아, 이 말씀 있네요. 아, 이거 여러분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잠언 19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띵동히 서리라. 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띵동하게 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언 3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아들아, 띵동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띵동한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나 지식은 결코 띵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띵동할 수 있겠죠. 네, 띵동합니다. 자, 뭘까요? 온전. 아, 온전 아닙니다. 온전 옆에 모음을 하나 더 좀 쓰셔야 돼요. 자, 아무튼 네, 제가 너무 오늘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완전입니다. 완전.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완전이거든요. 완전.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완전 네, 두 글자 네,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자, 오늘의 키워드 완전이고요. 자, 오직 온전. 아, 안타깝게도 다 오늘의 키워드가 아닙니다. 인자, 안전, 예정, 네, 이응지읒에 초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다 키워드가 아니니까 오늘 샵 9330번으로 정확하게 완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듣고 옵니다. 소리의 일입니다. 예배합니다.

네,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예배합니다. 아,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이 가사의 첫 시작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의의 길로 또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네, 그리고 청주와 충주, 충북지역 FM 104.7MHz, 네,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드란 안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 또 하나는 기도문이죠. 네, 기도문 키워드가 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샵 9330번으로 완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씨앗 이미지 귀한 말씀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의 뜰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단위로 참여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뜰한 청취자 대회, 네, 새로운 코너가 시작됐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관계로 제가 오늘 좀 스피디하게 좀 얼른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4633번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7801번님께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역시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약함과 또 연약함,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나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는 결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664번님,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 완전한 하루는 인간적 방법과 생각과 이성으로는 결코 보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 씨앗은, 아, 네. 아, 말씀 씨앗 어저께 좀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네. 씨앗 이미지는 계속해서 오늘 걸로, 최신 걸로만 나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못 들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들을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2172번님께서 고백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정말 든든한 분이 계시니까 저도 막 덩달아 기쁘고 설레네요. 6802번님께서 감사를 아침에 친정어머니와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제가 출근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시작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시작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또 흠없이 견고하게 흡족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좀 불완전한 걸음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완전하신 나혜주님 감사합니다. 9581번님도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1234번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은혜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사랑의 뜰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릴 건데요. 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의 키워드 완전이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와서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뜰한 청취자 대회 흥미진진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되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자, 라디오 너머에 계셨던 방송가족 여러분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사랑했더란 스튜디오로 초대합니다. 듣기만 하던 청취자에서 이 시간만큼은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시죠. 전파를 넘어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 드란 청취자 대회! 자, 드란 청취자 대회 이 시간은요, 방송가족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미션 수행하고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시간 우리 가족과 함께, 혹은 우리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 우리 부서와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출연 혹은 도전, 어떻게 해서든 어떤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정말 대전 극동방송과 어깨동무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유성구 대전 극동방송 인근에 위치한 참된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 하늘정원교회의 교역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약간 이제 너무 수줍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색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알겠습니다. 이제 각자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분은 우리 방송에 출연한 경력이

0: 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결 좀 표정이 밝고 좀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 그분부터 해서 차례대로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늘종원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이제 수련 목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승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정원교회에서 교육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최용빈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일부러 좀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 거예요?
2: 아침이기도 하고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이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분의 얼굴이 어떻게 좀 생기셨는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고 라이브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정원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정은 전도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일단은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생각했을 때 혹시 가장 여기서 좀 나이가 어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 유년부 전도사님이랑 동갑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빠 그 목소리 좋으셨던 그 전도사님과 동갑이시다고.
3: 네.
0: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치부 조금 있다가 그 부서 자랑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3: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정원교회에서 디자인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다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지금 디자인을 지금 네. 하늘정원교회 그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4: 맞습니다.
0: 어떤 좀 작품을 좀 이제 좀 만들어 내셨는지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네. 한번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신 만큼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간사님 이다솜 간사님께서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 저는 사실 사역자 세 분하고 네. 이제 저 혼자 제가 저희 교회 평신도이면서 간사여서
0: 네.
4: 아침에 사실 아침까지도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야?
0: 그래요?
4: 이런 상태였는데
0: 저는 간사님이 더 이제 네. 반갑고
4: 감사합니다.
0: 다른 분들은 이제 너무 교육자이기 때문에 오늘 네. 미션 진행할 때 너무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4: 저도 사실 그걸 제일 걱정했어요. 이제 네. 쉽게 통과하시는데 제가 딱 막혀버릴까 봐.
0: 아니요. 네. 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무튼. 자, 우리 또 웅빈 전도사님, 우리 최웅빈 네. 전도사님 오늘 출연 소감 간단하게 한번 여쭤봅니다. 네.
2: 사실은 어제 밤부터 되게 저녁을 먹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0: 그래요? 그렇게까지?
2: 네. 너무 떨려가지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2: 네, 감사합니다.
0: 우선은 우리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늘정원교회를 어떻게 본다면 대표해서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정원교회에 대한 자랑을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정원교회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 분씩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 하늘정원교회의 자랑 뭘까요? 네.
1: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일단 사람들이지 않나.
0: 사람들.
1: 예.
0: 지금 굉장히 주변의 눈치를 좀 보면서 좀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네.
1: 여기 계신.
0: 지금 밖에 누가 있으신 겁니까 지금?
1: 네. 목사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사람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0: 네네.
1: 이게 좀 따뜻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0: 따뜻한 교회.
1: 네. 네. 사람들이 이게 누가 처음 오시더라도 저도 이제 사실 올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0: 예.
1: 이제 처음 왔을 때 좀 이렇게 다들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맞이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0: 그 환대의 마음이 있는 교회고.
1: 네, 맞습니다.
0: 또 오시는 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있는 교회다라고
1: 네,
0: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랬습니다.
0: 근데 약간 진짜 하늘정원이라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1: 맞습니다.
0: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이름과 거의 잘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정은 전도사님, 우리 박정은 전도사님께서 이제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0: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한혜정원교회의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 제가 아무래도 유치부 전도사라서 네. 저희 아이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좋은 교인분들이 계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는 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 가장 큰 자랑이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그 사역에 있어서 또 핵심 역할을 또 전도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1: 네.
0: 사랑으로 정말 아이들을 좀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게 저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면 네,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솜 간사님께도 여쭤봅니다. 우리 한혜정원교회의 자랑은 뭐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2: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신도이면서 간사잖아요.
0: 네. 그쵸?
2: 저는 네. 또 어린 5살 아이를 또 키우고 있는데요.
0: 네. 네.
2: 저희 아이가 또 유아부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0: 네.
2: 옆에 이제 교육부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육부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뭐 교사분들이 다 사랑이 정말 넘치셔서
0: 네.
2: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0: 네네.
2: 저는 또 일을 하면서 행사 사진 같은 거 볼 일이 많은데 그걸 보다 보면은 그냥 이분들의 표정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여지니까
0: 네.
2: 그걸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
0: 부모 있던 입장에서도
2: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2: 이제 자랑이라면 저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작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때 저희 이제 유아부 선생님들께서 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잘 돌봐주시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작년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랑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2: 네.
0: 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함께하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혜정원교회입니다. 한혜정원교회. 뭐 제가 스카이 가이든이라고 막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헤븐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 네.
0: 그 하늘이 그냥 단순히 스카이가 아니라 천국 정원 같은 그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내 차례가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최홍빈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3: 일단은 제가 자랑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0: 두 가지네요.
3: 네. 빨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교회 자랑이 무엇인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최고의 교육 부서는 사역자가 없어도 흔들림 없이 잘 운영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저희 제가 섬기는 아무래도 유년부이지 않나.
0: 내가 없어도 유년부를 얼마든지 잘
3: 네.
0: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요.
3: 네. 물론 사역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있겠지만
0: 네.
3: 가끔은 제가 생각하는 내가 없어도 정말 잘 돌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유년부 부서 자체의 결속력과 호흡이 정말로 탄탄해서 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전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시고
0: 네.
3: 또 우리 아이들도 찬양 시간이 되면 뛰어놀고 기쁘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하는 걸 보면은 저도 신나서 같이 율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우리 전도사님 율동하는 모습 너무 기대되는데요.
3: 네.
0: 어떤 모습으로 율동하실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가
3: 네.
0: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사실 더욱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혜정원교회 자랑 요 정도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구호를 제가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네 분이 어떻게 구호를 좀 준비해 주셨는지 자, 구호를 좀 네.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네, 금방 뭐 구호가 좀 정해지던가요?
4: 이제 좀 고민을 사실 하긴 했는데
0: 네.
4: 이거를 어쨌든 이 구호라고 하면 이 교회에 좀 정체성을 담아야 되지 않나
0: 그쵸, 그쵸, 그쵸.
4: 라는 네. 고민을 했었거든요.
0: 예.
4: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네. 저희는 교회에 구호가 있습니다.
0: 실제로 구호가 있어요?
4: 예, 매 주일마다 매 네. 예배 때마다 하는 구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0: 가지고 왔습니다.
1: 우리 지금 다솜 간사님께서는 약간 좀 나는 딴 거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아닙니까?
2: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너무 좋아하는.
2: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게
1: 교회 공식 구호라는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간 지금 밖에서 뭔가 이제 교육자님들께서 계속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전혀 외압이 없는 거죠?
0: 아 전혀 없고요. 네. 네, 저희 평안한 상태에서 지금
2: 매우, 알겠습니다. 매우 편안합니다.
1: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0: 네,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구호 한번 외쳐보고 저희가 다음 순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구호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주시죠. 구호 준비.
0: 하나님의 비전은
3: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0: 라고 yeah!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 생각보다 그렇게 에너지가 막 느껴지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에너지 좀 다시 한번 담아가지고
0: 네, 알겠습니다.
1: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늘정원교회 정말 공식 구호입니다. 외쳐주실까요?
0: 하나님의 비전은
3: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1: 아멘! 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0: 예.
1: 라는 그런 힘찬 구호를 내걸고 매주 이 구호를 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아, 네 맞습니다. 그 26년도 주제가 이제 비전이다 보니까
1: 네.
0: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1: 예. 예,
0: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는 구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한혜정원교회의 어떤 좀 전반적인 분위기와 목적과 그 나아가는 방향이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와 멋집니다. 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한혜정원교회의 이제 박승욱 전도사님, 최웅빈 전도사님, 박정은 전도사님 그리고 이다솜 간사님 이렇게 네 분과 신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네 분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교회의 이름을 걸고 미션을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에게 하나씩 미션을 드릴 거고요.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다음 사람이 미션을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다만 누군가가 실패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그 사람이 틀려서 다시 그 순서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순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순서에서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자, 제한 시간은 총 5분입니다. 5분 안에 미션을 성공하면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저희가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거는 제 계획입니다만 명예 전당도 한번 제가 작성해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을 좀 모셔보는 것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한혜정원교회가 그 최상단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일단은 5분입니다. 제한시간 5분이고요. 자 순서는 주여 10초 외치기 10초입니다. 10초. 10초 외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이어서 부릅니다. 찬양을 이어서 부를 텐데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원입니다. 소원.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성경 안 틀리고 읽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오늘 참고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즉석 성경 퀴즈를 마치시고 다 그 모든 것을 통과했다 하면 앞서서 외쳤던 구호를 다 같이 외쳐주시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잘 해내실 수 있을지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카운트를 할 거거든요.
0: 네,
1: 그
0: 네.
1: 뒤에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을까요?
2: 네. 네.
1: 자, 우리 밖에 계신 목사님들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정원교회 미션 릴레이입니다. 5, 4, 3, 2, 1

0: 자, 갑니다. 자. 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1: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0: 좋습니다. 통과, 통과. 자, 그 다음 성경 안 틀리고 읽기입니다. 시작!
2: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0: 아, 통과입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자, 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충고한 영적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3: 나단입니다.
0: 성공! 자, 구호 외치면 되겠습니다.
3: 하나님의 비전은
4: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0: 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정말 1등이십니다. 1등. 두 팀 중에 1등이십니다. 아, 두 팀 중에 1등이네요. 아, 우리 그 박 전도사님께서 네. 굉장히 대화력을 펼쳐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디서부터 불러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좀 틀려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초반부에 좀 많이 틀려가지고 나중에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간사님.
2: 네.
0: 성경을, 와, 정말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셨길래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저는 쉽지 않은 구절이라 생각했거든요.
2: 네.
0: 길기도 길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네. 기름을 기뻐하실까, 뭐 이런 표현이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 중간에 약간 고비가 있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너무 완벽하게 읽어주셔가지고. 자, 우리 10초 동안 계속해서 주여를 외쳤던 네. 실제로 우리 최전도사님 뭐 그렇게 좀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네.
5: 제가 또 네. 기도를 또 열심히 요즘에 노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네. 그럼 영성이 있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께서 성경 퀴즈 틀리면 어떡하나.
6: 아, 예, 맞습니다. 아,
0: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선지자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 근데 나단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미션을 이렇게 좀 빨리, 어떻게 본다면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완수를 하셨거든요. 아, 우리 그 간사님께서 오늘 좀 참여하셨는데 뿌듯함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2: 뿌듯합니다.
0: 아, 그리고 제 굉장히 좀 팀원분들에게, 함께 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정훈 전도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7: 아, 제가 아멘을 조금 길게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조금 틀렸습니다.
0: 아, 일부러. 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조금씩 일부러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7: 아, 네.
0: 일부러 틀리지만 않았어도 정말 최고 기록, 저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질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최종 기록은 2분 21초 7입니다. 5분 중에서 절반도 안 썼어요. 굉장한 기록이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6: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미션을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청취자 퀴즈를 이제 진행할 텐데 청취자 퀴즈에 선물 받으실 분이 두 분이에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2: 네.
0: 근데 우리 네 분이 미션을 성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에게 다섯 분께 퀴즈 정답을 맞히신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청취자 퀴즈를 이제 드릴 거예요. 청취자 퀴즈를 드릴 텐데 제가 이 네 분에게 네 분께 특정 키워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서로 상의하지 마시고 서로 상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의하지 마시고 각자 이 키워드를 보고 생각나는 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어를 적어주셔서 서로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상의하지 마시고 서로의 것을 보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이거를 우리 다른 팀원분

0: 분들께서 안 적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들으시고 어떤 단어가 키워드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준비가 되셨을까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방송가족 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자, 오늘의 키워드 이겁니다. 자, 각자 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겠죠. 뭐 겹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 호소하시는데 이제 얼른 좀 생각해 주시고 그에 반해서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과 우리 또 최 전도사님께서는 굉장히 좀 이제 가뿐하다라는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2: 그렇진 않은데요.
0: 네, 일단은 지금 앞에 이제 그 볼펜이 있으니까 나눠드린 종이의 뒷면을 이용해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즉석에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즉석에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단어, 생각나시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단어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1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야, 다 적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솜 간사님께서 굉장히 좀 불만 가득한 표정을 계속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솜 간사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 간사님, 오늘 이 단어를 딱 보고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네.
3: 성부.
0: 성부! 성부! 성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단어입니다. 성부! 아, 근데 굉장히 이건 저는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 생각해요. 성부. 네. 좋습니다. 성부.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가보죠. 그렇다면 우리 박정은 전도사님. 자, 성부에 이어서 어떤 단어 생각하셨을까요? 네.
3: 저는 바람.
0: 바람! 굉장히 저는 접근이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성부, 바람, 성부, 바람.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보죠. 이제 최전도사님. 자.
4: 저는 물.
0: 물! 이거 물이요? 굉장히 또 심오한데요? 물이요? 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접근이긴 한데. 성부, 바람, 물입니다. 아,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박승훈 전도사님. 전도사님께 달렸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단어 생각하셨을까요?
2: 저는 불을 했습니다.
0: 불! 약간 제가 소시적 봤던 만화 중에서 뭐 캡틴 플래닛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은 캡틴 플래닛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바람, 물, 불이 나왔습니다. 자, 바람과 물과 불 그리고 성부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힌트를 들으시고 우리 방송가족분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힌트도 더 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사실 더 힌트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이제 룰이 룰인 만큼 제가 성부, 바람, 물, 불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방송가족분들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람과 물과 불과 성부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
2: 네.
0: 이제 어떻게 힌트가 적절히 잘 나온 것 같습니까?
2: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 단어들인 제 개인적으로는
0: 가장 좀 놀란 단어가 뭔가요?
2: 좀 무리인 네. 놀랐습니다.
0: 아, 근데 굉장히 저는 저는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나중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무를 얘기하셨던 우리 웅빈 전도사님께서는 어떤 힌트가 참 탁월했다 생각하십니까? 네.
4: 일단 성부가 제일
0: 성부요? 성부. 그럼 우리 정은 전도사님께서는 어떤 힌트가 좀 깜짝 놀라셨을까요? 네.
3: 물이요.
0: 정말 성부가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3: 네.
0: 알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와서요. 저희가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이죠. 오메정 933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뜰한 청취자 대회 한해정원교회의 귀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서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뜰한 청취자 대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한 새로운 코너고요. 자, 오늘 하늘정원교회에 네 분 함께하고 계신데 박승욱 전도사님, 최웅빈 전도사님, 그리고 박정은 전도사님, 그리고 이다솜 간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원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소그룹 혹은 우리 구역 아니면 우리 가족 출연하고 싶다 하신다면 네, 샵 9330번으로 저 출연하고 싶습니다 혹은 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혜정원교회가 미션 릴레이에서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웠거든요. 2분 21초 72.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3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2분 21초 만에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거 우리는 충분히 더 좋은 기록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청취자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네 가지의 단서를 좀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키워드를 제시했고 우리 네 분이 하나씩 단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 뭐였죠?
1: 제 네, 그렇죠. 저는 불이었습니다.
0: 불이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웅빈 전도사님 뭐였을까요?
2: 저는 물이었습니다.
0: 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여쭤볼 겁니다. 자, 우리 박정은 전도사님.
3: 네. 저는 바람이었습니다.
0: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다솜 간사님.
4: 성부요.
0: 성부였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나머지 힌트는 다 감이 좀 오거든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나중에 하나는 좀 이제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박 전도사님. 네,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 두 분이시구나. 네. 네, 박승욱 전도사님.
1: 네, 네.
0: 자, 오늘의 청취자 퀴즈 정답 좀 공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정답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0: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잔잔한 게 나와버렸네요. 네,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성령하신 거죠, 우리 다솜 간사님께서는.
4: 네.
0: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박승욱 전도사님께서는 네. 뭐 성령 불같이 임하는 성령 뭐
1: 예, 그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불의 능력 이런 네, 그쵸. 느낌으로. 네.
0: 우리 그 정은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바람이었는데 네. 이제 바람은 뭐 성령의 속성으로 자주 거론되니까 바람 네. 생각하셨을 것 같고 좀 더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물을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최 전도사님. 네.
2: 제가 딱 성령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갑자기 네. 떠오른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0: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심오한 뜻을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다들 굉장히 이게 뭐냐라고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드렸었는데 일단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근데 다 감을 잡으시고 성령 성령 문자 주셨습니다. 거의

0: 오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답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 지금 아, 물, 불, 바람, 성부 당연히 성령입니다. 8457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멋진 단합을 보여주신 하늘정원교회에 감사합니다. 1069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여기는 천안입니다. 네 가지 듣고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네, 오답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성령의 바람 불어마 5455번님 또 문자 주셨고, 자 한혜정원교회 교육 전도사님들과 간사님 파이팅 하고 0360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너무 재밌으시다, 너무 재밌다고 5811번님께서도 성령이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할게요. 다섯 분 선정해서 방송 마치고 코너가 다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당첨 선물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을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쭤보고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오늘 청취자 대회를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네 분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뭐 개인적인 뭐 비전이나 신념을 담아서 앞으로의 포부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역자가 아닌 일반 네. 성도이자 또 직원의 신분으로 참여해주신 네. 우리 디자이너 네. 우리 다솜 간사님. 네.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1: 저는 저희 그 교회 안에 속회 모임 할 때도
0: 그렇죠. 네. 가끔, 소그룹 모임 할 때
1: 네, 네. 이거를 나누긴 하는데요. 저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거를 항상 마음에 품고 저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0: 너무 따뜻하잖아요.
1: 네. 아, 훈훈했나요?
0: 아 진짜 정말 예, 한혜정원교회 온기가 정말 한가득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혜정원교회에 대표로 오셨는데 사실 한혜정원교회 다른 수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마음은 네.
1: 그렇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다
0: 네, 사랑 가득한 또 네. 하나님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다솜 간사님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정은 전도사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2: 저도 조금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두에게 진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심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모두를 대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서 진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우리 아이들에게도
2: 네.
0: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듯 그들을 대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우리 한혜정원교회 유치부는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들고 전 특별히 우리 다솜 간사님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솜 간사님 이제 아이가 이제 곧 유치부에 갈 텐데
1: 네.
0: 그 유치부에서 또 이런 풍성한 사랑을 또
1: 맞습니다.
0: 진심을 가득 누리지 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웅빈 전도사님 어떤 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3: 네. 저는 약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아, 후회 없이.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3: 우리가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우리 모두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잖아요.
0: 네.
3: 그래서 저는 제게 이 허락된 소중한 시간 속에서 결국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지으신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둘러다보며 단체로운 경험 속에서 주님을 깊이 더욱 만나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0: 야,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사역을 하시고 저 우리 유년부 사역하시는데 유년부 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여 사역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하지만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유년부를 만들고자 더욱더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승욱 전도사님
4: 네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4: 저는 사실 딱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요 어쨌든 저는 지금 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0: 네
4: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좀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0: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와 또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1: 노력 중입니다.
0: 오늘 우리 그러면 이제 같이 하신 우리 멤버분들 네. 마음이 어떠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살펴보자면. 네.
1: 사실 이제 제가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예. 예. 다들 좀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출발할 때는. 예. 네. 근데 너무 다 잘하셔서 사실 예. 괜한 걱정이 아니었나. 아,
0: 오늘 그럼 내가 제일 못한 것 같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칠 시간을 임박했는데요. 이제 박승욱으로 네네. 삼행시를 지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1: 네네네.
0: 박승욱 가능할까요?
1: 네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잘 때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승욱 갑니다.
1: 박 터지는 인생 속에서.
0: 오, 강렬한데요. 박 터지는 인생 속에서
1: 승질 내지 말고
0: 욱.
1: 욱한 일 없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근데 우리 박승욱 전도사님만 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께서 삼행시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가장 연장자 우리 평신도를 대표해서 우리 다솜 간사님 이제 네. 삼행시로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다솜 가능할까요?
2: 네, 좀 저는 네, 색다르게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
2: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방송일 거예요.
0: 오, 다!
2: 다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볼륨 더 키우세요.
0: 솜!
2: 솜처럼 포근한 시간이 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사랑의 때랑과 함께 하세요.
0: 아멘! 야, 네. 저희 홍보 대사가 되주셨군요.
2: 네.
0: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효정 목사님께서 곧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박정원 전도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거든요. 네.
3: 항상 차에서 듣기만 했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정말
0: 되게 차분하게 하면서 되게 표현은 되게 가격하네요. 네. 죽을 때까지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면서. 자, 우리 웅민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네.
4: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되고 떨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즐겁고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하늘정원교회 구호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네 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됐을까요?
1: 네.
0: 자, 구호 준비 시작.
1: 하나님의 비전은
5: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0: 네,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의 귀한 사역자분들과 또 이제 간사님 이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주를 봅니다.
0: 네, 오늘 또 다채롭고 신나는 시간 함께했는데 자, 이제 또 은혜 가득한 시간이 또 이어질 겁니다. 네, 풍성한 말씀과 예배의 시간 함께할 텐데 네,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 계속 방송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와 감동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희봉의 온전케 위대리 찬양 듣고 와서요. 2부 시간 이어갈게요.

사랑이 들어간 생명의 말 프로젝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가득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뜨란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완전입니다. 완전.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완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오늘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짧게 연주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말씀과 찬양의 그 예배 속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0: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한데 어우러지는 풍성한 예배의 시간, 사랑의 뜰한 목요 라이브 예배, 말씀 그리고 찬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사랑의 뜰한 2부 시간에는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본질에 집중한 예배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이 시간 귀한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실, 네, 앞서는 이제 교역자님들이 나오셨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담임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찬양의 감동을 선물하시는 찬양사역자 우리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본다면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가 분위기가 다소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정말 깊은 감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2: 아, 네.
0: 근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담임 목회자로서.
1: 아, 배꼽이 빠질 뻔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 배꼽이 빠질 만큼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네.
0: 아, 그래요? 아, 어떠셨어요? 이제 그 밖에서 또 지켜보시고 뭐 차를 타고 오시면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본다면 동료들이잖아요. 네, 그 모습들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 사실 저희가 사역하다가 보면 힘든 시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진중한 시간들이 더 비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0: 네,
1: 마음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저희 사역자분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서 다른 교회 분들도 좀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0: 아하.
1: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연합도 될 거고,
0: 네,
1: 마음껏 좀 부담 없이 웃어보기도 할 거고,
0: 예,
1: 그러면서 또 서로의 관계들이 더 또 친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참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리고 한해정원교회의 어떤 그 뭐 자랑이라든지 혹은 한해정원교회의 정서나 정체성이 좀 잘 전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그럼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0: 아, 그럼
1: 그거면 충분합니다.
0: 그리고 저 한해정원교회 따뜻함이 너무 잘 느껴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0: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아니, 좀 더 어떻게.
0: 네. 아, 우리 찬미자매님도 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분들하고 좀 같이 네, 좀 나오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 교회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다 저도.
0: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 교회 좀 잘 좀 말씀해 주시고.
2: 네. 피디님 눈이 커지셨어요.
0: 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뜰한 청취자 대회에 네, 참여 기다립니다.
2: 네.
0: 참가 신청. 네, 그냥 샵 9330번으로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 겁니다. 네.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 찬미 자매님 좀 그 개인적 사정으로 네, 참석을 못하셨는데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2: 그래요?
0: 네.
2: 저는 그래도 은혜가 있었을 것
0: 은혜가
2: 같아요.
0: 은혜가 물론 있었겠지만
2: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0: 근데 역시 찬양이 라이브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2: 그랬군요.
0: 현장에서의 어떤 그 감동이.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짧게 이것만 좀 이야기 나누고 바로 오늘 그 말씀 그리고 찬양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목사님.
1: 아,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 앞서서 저희가

0: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으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삶에 정말 그 은혜가 쫙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그러면 이제 김효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심으로 오늘 말씀 그리고 찬양 예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요즘 세상에서 좀 무언가를 얻으려면 참 많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가입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마저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딱 그만큼만 해줄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세상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0: 아멘.
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아멘.
2: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주 거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에 결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모범생이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0: 아멘. 아멘.
2: 영적으로 파산상고를 받고 빚만 잔뜩 진 나였을 때, 흠투성이에 자격점수 0점인 나였을 때,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전부가 당신의 전부를 또한 우리를 위해 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신 이 경이로운 사랑의 시작을 찬양합니다.
0: 아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 보면 안내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만약 내비게이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어코 가네. 아 나 이제 안 해 안 해. 그러고 화면을 꺼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계는 군말 없이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가 10번 빗나가면 10번, 100번을 빗나가면 100번 길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끈질긴 재탐색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

상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우산을 미리 챙겨서 타국에서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 알거지가 된 그 아들이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이때 성경의 묘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고대 중동 문화에서 가문의 어른이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맨발로 달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체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은 부모를 욕보이고 망나니 짓을 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뛰었을까요? 다리가 근질거려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돌팔매질이 아들에게 닿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온몸으로 막아서며 안아주기 위해서 달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달려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땀 흘리며 먼저 달려와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황보다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더 빠릅니다.

0: 아멘.
1: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요. 명품 가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돈을 실제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된 대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남들과 비교하면 날마다 주눅드는 내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서 남은 금은보화를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0: 천사 한두 명 파면 파견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심장가도 같은 그 유일한 아들,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형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지불하신 비용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1: 아멘.
0: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나 외모라는 초라한 잣대에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자기 생명을 맞바꾼 예수님 자리입니다.

0: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붐비는 전통시장으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통에 들어서면 아이의 시선은 온통 벗적이는 장난감과 달콤한 순사탕에 팔리게 돼요. 그러다 신이 나면 부모의 손을 획 뿌리치고 뛰어나갑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쥐고 있는 힘은 너무나도 약해서 맛있는 냄새 하나만 풍겨도 쉽게 스르륵 풀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아이가 부모를 쥐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작은 손목을 하얘지도록 붙잡고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집사인데. 아유, 내가 권사인데. 아유, 또 넘어졌네. 내 믿음의 소나기 힘이 왜 이렇게 약할까?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자주 떨구곤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시선을 내 손이 아니라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놓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아멘. 아멘.
0: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나 흔들리는 결단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을 지키십니다.
1: 아멘.
0: 내 믿음이 흔들려 손을 놓칠 것 같은 그날에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1: 아멘.

0: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이 거대한 사랑을 우리 영혼의 통장에 가득 채웠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 아멘.
0: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아멘.
0: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마치 자동반사처럼 떠올리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가신도침말을 쏟아내는 직장 상사, 아무리 챙겨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칠 속속이는 가족 얼굴들,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 당장 속에서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 다 좋은데 저 사람 진짜 무리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얼굴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서 없는 사랑을 쥐어짜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라 위로부터 가득 채워진 물이 뚝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먼저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았기에 내 작은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과분하게 넘치는 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넉넉히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 그리고 찬양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0: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규격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냐 다그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고 흠투성이었을 때 먼저 찾아와 안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엉뚱한 길로 빗나가기도 하고 내 고집대로 방황하며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못난 방황보다 더 큰 걸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체면도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인정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넘치는 사랑을 등겨업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을 먼저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시간이 이제 제한된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아, 네. 풍성한 또 예배의 시간이었고 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5811번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0496번님, 네. 극동방송 듣고 직장에 와서 이어폰을 끼고 제가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 가득합니다. 오늘 주심 감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지금 심장이 쿵쿵 뛰어서 일하다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0246번님도 문자 주셨고 박찬미 사역자님 눈물나게 하는 이 감동적인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큰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0360번님도 고백해 주셨고 자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한다는 1069번님도 계시고요.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분 너무 귀한 헌신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미자매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2: 아, 아멘.
0: 네. 너무 다릅니다. 네. 너무.
1: 더 들었어야 되는데. 아, 아, 다음번에는 제가 시간을 좀 잘 확보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앞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너무 귀한 섬김 감당해 주신 두 분입니다. 한일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과 풍성하고 감동 가득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키워드는 완전입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완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 성경 사역원 서대전 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 성경 사역원 서대전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 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에 따르면 누룩은 악하고 나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전히 같죠. 게다가 누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룩의 반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 이제는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누룩이 이와 같이 순전치 않음과 진실치 않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누룩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며 가장 순전해야 되고 가장 진실해야 되어야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순결해야 될 순간이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올 때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순결해야 됩니다. 가장 순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가장 순수한 상태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누룩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하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누룩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물 안에 그것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물질에 너무 강력하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구약시대에는 누룩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의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음식이 상징하고 있던 의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가 이게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그 음식에 담아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목적으로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물에 대해서 누룩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을 행동으로 하는 것 자체는 참 모두가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로 순종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다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빠서 그 멘트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멘트를 안 붙이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도저히 못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바쁘다 하는 것 말고 때로는 여러분 너무 다급한 경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황급한 시기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외마디 소리가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그런 말할 시간, 기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안 들어줘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마무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마치 의미 없는 기도에 어떤 순간적으로 효력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무슨 도구나 주술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 안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기댈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건 외에는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빼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갖춘

0: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로 순종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더 잘 해낸다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 문제도 이게 음식 문제이냐 아니면 진리의 의미의 문제이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똑같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못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음식 문제로만 집착하여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훨씬 더 높은 가치는 망각해버린 채 그저 누룩만 안 넣으려고, 누룩만 먹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고행 아닌 고행을 하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단계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높은 의미로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의미와 단순한 행위에 대한 그런 비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제사의 문제이냐 아니면 순종의 문제이냐를 다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제사와 순종 중에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울왕 같은 사람은 더 성대한 제사를 위해, 더 많이 풍성한 제사를 위해 순종을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마일룽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계와 아시아교계에서는 기후 파괴에 대한 참회와 생태적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네팔 교회연합은 라수와와 누아쿠 지역 10개 교회가 성전 붕괴와 목회자 실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일룽 교회 성도

50여 명이 실종되고 산티바자르 지역 신자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는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생태적 섬김을 포함한 구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무는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의 피해를 전가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인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제22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열린 어제 예배에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기를 당부했고, 공동회장인 송기현, 윤상현 의원은 존중과 배려로 국가 발전과 공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 국회의원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종교 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과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정치권 결탁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며 사이비 종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수사와 정당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담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안 미션 대표는 새로 임명된 코디들에게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사역 현장을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이주민 사역 현장을 연결해온 기존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과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 9개 국가 및 사역 분야별 차세대 코디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역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사역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세빈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희망벨교회 목사는 11년 전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를 계기로 사단법인 희망벨을 설립하고 지난해 5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세빈마을을 열어 드립백 커피 생산을 통한 일터를 일궈왔습니다. 작업장 청년들은 커피 계량과 라벨 작업 등 능력에 맞춘 직무를 수행하며 자립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목사는 발달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초등학 2학년 딸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 그런데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잘 찾아보렴. 엄마가 어젯밤 미리 넣어두었단다. 딸아이가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딸은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음 날 무엇이 필요한지, 숙제는 무엇인지 하루의 일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 같았지만 딸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0: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정의 문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의 문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회복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기존 진행하시던 분이 사정이 있어 오늘 하루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단 도용이나 표절 문제는 큰 사건이기에 법적 제재가 있죠. 어느 분과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수없이 인용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이 밀려왔답니다. 값없이 더 많이 더 넓게 언제든 인용하고 건강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뿐이지요. 생명이 있는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소망의 기도는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동력이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영혼 깊이 전도하고자 원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으실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번호 나오기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 소개는 하지 않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극동방송 앱에서는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직접 통화를 원해요 하시는 분은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연결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을 누르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극동방송의 산 증인이시고 역사이신 분이시네요. 삼성 성결교회 신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또 함께 오셨어요. 우리 금산 별무리 학교 복음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중2 학생들 12분이 견학을 오셨어요.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땅을 사는 동안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의뢰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5절은 자기를 믿기 때문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데 그 결과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며 살면 오늘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걱정이 없게 하신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늘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건 저런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 걱정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믿기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걱정이 그치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우리 삶의 걱정도 근심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오늘 또 무엇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걱정입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전에 다른 직장 동료를 신장암에서 치유해 주신 극동방송을 통한 기도 응답을 믿고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이중환 형제가 현재 병환 중에 있어서 공고함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이중환 형제가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을 통해 열심히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소식을 들으신 분이세요. 이번에는 지인 이중환 형제가 병환 중에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완치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이중환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의학으로 되지 못할 때, 의사의 힘으로 되지 못할 때 저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의중한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셔서 그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0: 아멘.
1: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이종환 형제의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다른 직장 동료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6822번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21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유나 아버님 강병길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저희 자녀인 강유나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유나는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심장 박동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심장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엾은 하나님의 딸 유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식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뇌와 신경, 심장이 안정되어서 다시 가족을 알아보고 눈을 맞추며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암을 앓고 있어요. 재발이 돼가지고 우리 아빠와 또 온 극동방송에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 성도님들이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나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0: 아멘.
1: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딸의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안타까움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유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유나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유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떤 질병 때문에 저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0: 아멘.
1: 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치료의 손이, 권능의 손이, 기적의 손이 우리 유나를 붙들어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유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유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길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일진데 유나에게 필요한 이제 의학들이 투여되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

0: 으로 치유되고 치료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류나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아빠 엄마 손도 꼭 잡고 힘을 내면 너무너무 좋겠어. 류나야 힘내. 77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지인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들과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초심을 잘 지켜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평생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목사님 우리 격려의 말씀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7770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저를 품으셔서 오늘 그분이 주님 영접하고 아들과 함께 교회 나가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돌아왔사오니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지키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또 하나님의 일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신 분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의 전도를 받아 주님을 영접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 통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늘 같이 하시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늘 그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우리 7770번님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0: 아멘.
1: 544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임용을 준비하는 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딸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두 아이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진로와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0: 5447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지금 5447님들이 부모가 하고 계십니다.
1: 네.
0: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물론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미래는 저들의 장래는 저들의 앞길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아들, 취업을 준비하는 딸, 부모 마음이 저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 믿음이 계시기에 새벽마다 주의 제단에 나가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임용도 딸의 취업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닫혀진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임용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딸의 취업도 그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 필요한 직장으로 딸의 앞길을 열어가셔서 좋은 직장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응답하시는 그 응답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 가운데 저의 일상과 태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음에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참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0: 익명으로 기도하셨는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가장 큰 효도는 아버님 어머님 영혼 구원해드리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효도임을 압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그 믿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먼저는 본인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부모님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그 마음속에 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회복해 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부모님 되도록 부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이 믿음이 또 이제 더 크게 자라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잠깐이지만 또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91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생 정영필 8개월째 치료 중인데요. 누워있어서 숙변이 있어 관장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배변이 잘 되고 목으로 삽입된 관을 떼기 위해 코로 호흡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눈으로 소통하고 다행히 손은 움직이는데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앉고 서고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마음이 우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8개월째 치료 중인 우리 동생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9187번님의 위로와 또 동생 정영필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온 식구들의 아픔이지요. 특별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8개월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세상의 의학의 힘으로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영필 형제 8개월째 치료 중이고 또 일어나지를 못하고 배변을 하지 못하고 목에 삽입된 관으로 아마 음식을 받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0: 생명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생명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의학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의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영으로 드느니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치료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 네.
0: 주님, 이제 정영필 형제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영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셔서 우리 정영필 형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남은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9187번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동생과 또 보내주신 9187번님과 손 꼭 잡고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오빠 몸에 요로결석이 배출이 되었는데 오빠가 자신의 경험과 세상 지식 정보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픈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로결석이면 고통이 심하죠. 우선이
0: 예.
1: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누이 동생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로 결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요로결석 때문에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누이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압니다. 먼저는 이제 오빠의 마음속에 예수 영접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붙들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쳤노라는 간증이 있는 그런 기적이
1: 아멘.
0: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또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신 감사거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랄게요.
0: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은 384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년 전부터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몸이 지치고 아픈 곳들이 회복되지 않네요. 3년 전부터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강남희 자매, 지금 5년째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자매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이신 강남희 자매. 아, 5년째 지금 기도하고 계시네요.
0: 예, 대단하시네요.
1: 네.
0: 3848님, 한 영혼을 위해서 5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압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3년간 유방암 치료받고 있는 전도 대상자 강남희 자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영접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쳤노라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많은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강남이의 강남이 자매의 유방암을 통해서도 그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이 자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예수 영접되게 하셔서 나도 예수 만났노라고 참으로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몸에 강건함을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5년씩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의 그치. 기도가 응답되도록
1: 아멘.
0: 그분이 간증되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5년째 기도하면서 옆에서 섬겨 오신 우리 3848번님 너무나 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강남이 자매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074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육아 중에 있습니다. 아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몸이 지치고 아픈 것들이 회복되지 않네요. 아유, 많이 힘드시죠? 불쑥불쑥 울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꼭 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손자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너무나 간절해 보이네요.
0: 우리 학생들, 엄마가 한 아이를 키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먼 훗날 그런 엄마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근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봐야 아, 우리 부모님이
1: 네.
0: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늦게 철이 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이 글을 보면서 참 아기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산모들에게 우울증이 잘 찾아온다고 그래요. 힘드니까. 자, 기도하십시다요. 육아 중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아기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 하나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울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합니다. 주님, 그 마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 엄마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마음속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그 어머니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1: 아멘.
0: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를 기도로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아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1: 아멘.
0: 우울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잘 모든 환경을 잘 이겨가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740번님,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아기는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육신적인 힘과 은혜가 우리 0714번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계속 또 기도할게요. 158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큰 병이 의심되어 병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시술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흔들리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실 아버지께서 꼭 굳게 믿어서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유난히 자녀들이 네.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0: 그러네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버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영접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인 걸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아버지의 지루한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런 때 온 가정이 합심하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부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 가정에 그 아버지의 형편 아실 줄 아오니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고 우리 아버님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667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년 퇴주고 심한 우울증이 있어요. 주님이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몇십 년간 수고와 땀을 흘리다가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죠.
0: 예, 예.
1: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73번님과 더불어서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 6674님 평생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 수고가 끝났을 때 평안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도 찾아오는 게 우울한 마음이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참으로 이제 정년퇴직 후에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도 알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이제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힘들 때 주님 부르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답답할 때 주님 찾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하심으로 남은 여생이 평안하며 기뻐하며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내가 믿음이 없남 어떻게 이런 걸로 자신을 자책하는 때가 많은데요. 우리 6673번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새로워지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위가 현재 군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차에서 진급이 안 되고 이번 9월 18일 3차 진급 발표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인맥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9월 18일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직급이 올라갔을 때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놓고 더 기대하면서
0: 그렇죠.
1: 기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아마 장모님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사위에서 기도하는 0251님

0: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장모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진급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월 18일 진급하는 날짜인데 하나님 그 형편 그 처지 그 어려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제 진급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인맥이 없고 항맥도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장모님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이제 그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군내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여진 받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1: 목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삼성성결교회 신청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우리 소망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분들,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으시며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에 우린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또 금산 별무리학교에 12명 학생들과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늘 어른들의 기도 제목 들으면서 같이 아멘 아멘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힘내세요 한 번만 외쳐주세요.
3: 힘내세요.
1: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오후 되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익숙함을 넘어 다시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세계적인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렘브란트나 모네, 반고우의 작품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그들이 그곳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설레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직원들은 그림을 거의 보지 않았고 렘브란트의 작품도 그냥 벽처럼 지나갑니다. 반고의 작품도 그저 안내판 보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감격하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내 심령을 두드리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어느새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드리는 예배를 이제는 그저 관객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예배는 일정표 속의 한 순서가 되고 찬양은 익숙한 멜로디가 되고 기도는 반복되는 말이 되고 말씀은 들어도 삶을 전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신학자인 아브람 조슈아 헨셀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는 지식이 아니고 감탄이고 놀라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떨리는 것, 그게 경외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경외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색되거나 사라져버립니까? 익숙해질 때 그렇습니다. 익숙해질 때. 여러분, 말라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주전 430년경쯤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한 100년이 지난 그때였는데 성전을 다시 그들이 세웠습니다.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바로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달랐어요. 처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울고 감사하고 기도했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은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는 남아있지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경외심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쉽게 익숙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당연해지고 건강도 당연해지고 가족도 당연해지고 교회도 당연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역시 당연한 존재처럼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라기 시대는 오늘 이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빠져서 예배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배도 있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찬송도 봉사도 하긴 하는데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감격은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예배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예배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병든 현상 중에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양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쓸모없고 병들고 하나님께 바쳐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양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눈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양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어차피 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것인데 뭐 흠 있는 거 바쳐서 별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양 남겨두고 병든 거 바쳐도 뭐 어차피 태워버릴 텐데 뭐 이 정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조차도 이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든 양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병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하고, 성경은 여유가 생기면 읽고, 예배는 다른 일정이 없을 때 드리는 후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병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순서를 먼저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를 보여줘요. 내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너는 끝까지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먼저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익숙함은 하나님을 가볍게 만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익숙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움 때문에 관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를 갖춥니다. 처음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합니다. 처음 맡은 일에는 긴장이 따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때로 존중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작은 배려에도 감사를 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정도는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권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였지 않습니까? 찬송 한 곡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찬송은 있는데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백성들은 예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종교활동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적 둔감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 죄를 무덤덤하게 짓는 것,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보다도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덤덤하고 찔림이 없는 것,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찌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예배는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주인인데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에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는 살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경외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사랑과 경외가 만나는 자리예요.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속에서 이런 두 가지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미술관이나 유명한 박물관에 일하던 직원들이 처음에 그곳에 일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 있겠습니까? 내가 그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는 그곳에 일한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대하던 유명 작품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런 작품들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보물인데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진 거예요. 십자가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는가? 예배 자리에 더 자주 나와야 되는가?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남은 것 찌꺼기를 주신 적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익숙함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익숙함에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익숙함을 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중에 누가 예배당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그렇게 경멸하실 정도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재물이 부족해서 거절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그들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런 병든 재물은 병든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올 때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만약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한 그 땅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 가장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좋은 재물을 골랐겠죠. 이걸 바치면 총독이 기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을 겁니다. 흠 없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 대할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는 흠 있는 것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당시 말라기 시대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싶어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드리고 싶어합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찌꺼기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남은 것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최우선순위로 가장 좋은 것 주려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믿음이 좀 생기면서부터 갖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함부로 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는 못 따 먹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유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아담이 그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가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 그 안식일 날만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날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안식일, 오늘날에 말하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을 나와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날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기억하면 우리 주일 성수 퐁당퐁당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11조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서 그것 있어야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규정이죠.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조의 정신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의 정신에도 들어가 있어요. 주일 성수의 정신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론 부담이 돼도 그 시간에 나와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회복

0: 되고 예배가 역동성이 있고 하나이신 은혜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대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대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병들고 절고 흠 있는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대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그런 병든 마음으로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가장 귀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대우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왜 메말라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의 삶의 후순위로 밀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실 만한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그럴 때에 예배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경외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남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시빌 솔로이치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메이저 가운데 프렐류드 준비했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권 G메이저 프렐류드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보코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은 브람스의 4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또

농축된 내면적인 정서가 가득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83년 12월에 초연됐는데요. 이 즈음에 작곡된 작품들을 보면 브루크너의 교향곡, 또 드보르자기 교향곡 6번, 또 차이콥스키, 그리그, 리스트, 생상의 교향곡 3번 오르간 등이 작곡되어 발표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주의가 무르익어가는, 그리고 또 민족주의의 그런 작품들도 많이 발표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함께 하실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는 이 교향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애수에 차고 서정적인 선율이 첼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호른으로 발전되고 또 그것이 오케스트라 전반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악장입니다. 이 테마를 들으시면 아, 이 곡하고 금방 기억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향곡을 뛰어넘어서 이 주제를 뭐 영화음악이라든가 또 광고음악에도 많이 사용되는 등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악장이자 또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오늘은 조금 오래된 음원인데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훈멜의 트럼펫 콘체르토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김민부 작시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 오늘 이 가곡을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민부 작시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회를 단속하고 또 관계자들이 붙잡혀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탈북민 3명까지 체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닐 텐데요. 신분증도 없이 외출도 어려운 중국에서 숨죽여 생활하면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공간이 아닐까요? 이번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중국에서 교회를 몰래라도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교회나 기도라는 말조차 조심하고 있다죠. 특히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 의정부 기도의 골방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714님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과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수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145님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아, 그리고 3447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신 새싹회원이신데요. 대한민국을 복음의 4번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개최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달리는 너무나 중요한 4번 주자.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을 꿈꾸면서 우리 3447님과 914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342님, 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걸음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겠죠? 그 은혜의 걸음걸음들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342님도 선물을 함께 드리고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땅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손을 모읍니다. 제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동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포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네요. 북한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 찬송을 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들으시거나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충남 예산에서도 와주셨고요. 편의점에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OEP데이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 나눠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서로의 문자가 보이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자주 외쳐주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0782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선물을 또 하나 보내드리고요. 출석 인사 외에도 한뼘 차이에서도 선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을 맞아서는 한뼘 차이와 더불어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어제 이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우리 김서영 자매님과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는 찬양 후에 한뼘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도 함께 도전해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남과 북의 차이,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간격 가운데 얼마나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도전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원래 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 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이었는데 유엔에 공식적으로 밝힌 개신교 신자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는 이 개신교 신자 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지. 1번 없음 0명, 2번 만 2000명, 3번 약 12만 명. 1번 아예 없음, 2번 약 12,000명, 3번 약 12만 명. 우리는 흔히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자체가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은 이 정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과연 몇 명일까요? 없을까요? 빵명일까요? 약 12,000명일까요? 약 12만 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2번도 나왔고요. 3번도 나왔고요. 일단은 교회가 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했고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800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불교 신자가 만 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적이지 않지만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가 많음을 믿습니다. 6811님 주셨어요. 수십 명이라고 추산하는 기관들이 있죠.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 그런데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주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1번 없음일까요? 2번 약 12,000명일까요? 3번 12만명일까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못했어요. 방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7756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제가 오늘 한뼘차이 첫 번째 선물 당첨자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정답과 또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차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수한 열매들의 만개한 은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방송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소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0: 네, 당연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할 때,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이제 저희 운명이고, 이제 저희 인생길 모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저지가시고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정말 35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그 조직 속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1: 이미 너무 어여쁜, 네, 딸로서, 네, 기도하고 계시고 또, 네,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나눠주기까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네,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나의 시선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하는데, 선생님에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0: 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앞길을 놓고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네,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려니, 그리고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성경에 씌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에 옮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다행히가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고 이제 영접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1년 됐거든요. 근데 네, 1년, 그 1년 동안에 제 인생에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를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뭐라고 이제 그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 키우시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네.
1: 정말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네, 우리의 기도잖아요.
0: 네.
1: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들인데, 네,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세요?
0: 저는 중국에 있는 애아빠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저 애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한테 차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명, 이제 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제가 그대로 살겠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네. 저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1: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가장, 맞아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0: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것보다

0: 훌륭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1: 아멘.
0: 너 정말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모두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냥 그분만은 믿고 싶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이제 저분한테 이제 다 맡겨드리고 그냥 제가 착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이제 저한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1: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하는
0: 네 맞아요.
1: 그 저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너무 참 따뜻하고 귀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 머무셨던 중국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러시아까지 그리고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닦인 곳,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세상 구경 못하시는 그분들 그리고 나이 어리고 희망과 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경 한번 못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가시게 되는 게 가슴이 제일 아프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계획되고 여기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본인들이 모른다고 본인들을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신 거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용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아빠 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의 운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믿으면서부터 너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고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너무 훌륭하게 이끌어주셔서
1: 아멘.
0: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저처럼 정말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멘.
0: 네.
1: 함께 기적을 보고 네.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날도 네. 머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네.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네. 매장을 차리실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았습니다.
1: 7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메리제인입니다. 우리 사냥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과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느껴집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귀하고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까지 만나보셨고요. 문자로 퀴즈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3번이 정말 많네요. 3번이 2번도 많고요. 1번을 보내신 분은 없고요. 오늘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까요? 였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예배에서 들으셨던 간증에서 들으셨던 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이 숫자는 북한 선교 기관이 추산한 수십 명의 숫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02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한 숫자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주장한 숫자. 1번 없습니다. 2번 약 12,000명입니다. 3번 약 12만 명입니다. 북한에는 거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약 12,000명을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쵸.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인을 박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정상 국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이 숫자를 기입을 했다고 하죠.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집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2번 12,000명입니다. 아까 힌트로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가 800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교가 10,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교회는 두 곳이 있고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500곳이 있습니다라고 주장까지 했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에 제출했던 이 자료가 마지막 자료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이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숫자에 불과하겠죠. 계속 듣다 보니 정답 3번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바꾸셨던 3640님, 믿음으로 3번을 보내주셨던 걸까요? 새싹이 아니셨던 9134님도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3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할머니 고향 교회,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오갸리 반정동 교회가 재건되길 기도합니다. 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멘.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숫자였어요. 아마 북한 선교 기관에서는 50만 명까지도 이제 북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12,000명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를 과장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번 주셨는데, 그쵸. 근데 뭐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추산하고 보고 있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0명에서 12,000명이면 이것도 정말 큰 과장이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퀴즈까지 그리고 출석 인사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보내주신 이 마음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이 얼른 깨어지고요.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눠주신 문자 중에서는 제가 오늘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프닝을 듣고 친구 초대로 갔던 교회 세미나에서 탈북해 오신 권사님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나는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 문자 주신 2030님의 문자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과 감동 우리 잠깐 스쳐 지나가게끔 보내지 말고요.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핫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얼마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인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쌓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죠. 아직 지켜야 할 가족들이 많고 전화를 드렸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작 전화를 받으시고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그리고 담담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차피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사는 삶인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정민아? 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저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도 그래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직 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구나. 자, 우리는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하려고 하죠. 내 형편과 하나님의 동행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었죠.

네, 오늘 제일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이고요. 2시 10분에서 이제 11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주에서는 104.7,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로 듣고 계시고요.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 2시에 진행되고 있는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그걸 보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꽤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던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좀 전에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서 하실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 목사님의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 형편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늘 정비례로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내 형편이 좋아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 혹시나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다, 그 생각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목요일에 여러분들의 또 밥상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밥상 해방 일지 잠시 후에 자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5223번 아산에서 오늘도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 7772번 쓰시는 성도님도, 자,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항해를 하길 소망한다고 첫 곡 들으시고 문자 주신 4422번도 있죠. 자, 이렇게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늘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찬양을 힘차게 듣고 잠시 후에 오늘 또 준비된 코너와 함께 하시죠.

0: 여러분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 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기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카차카 조거조거조 예.
0: 네, 래퍼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스타 청주 서문교회 문상일 목사입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 참 목사님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하를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1: 저도 듣기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야,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고 하면 목사님이 목회 중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날은 여기 오시려고 휴가를 내고.

0: 우세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더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 또 목사님 음원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1: 그래서. 아, 그렇죠.
0: 네. 네. 음원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네, 스트리밍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네. 래퍼 문스타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지저스웨그 검색하시면 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저스웨그 네. 네, 찾으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1: 들어주세요.
0: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저녁에 뭐 먹기로 했지? 아, 네. 그 고민까지 저희가 해결해드리죠.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예, 선물은 치킨, 곱창, 육수, 커피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자, 이 선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골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자로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셔야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드리고 가죠.
1: 네, 오늘 문제는 시편 1편에서 50편 사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네. 1번 남의 뒷이야기, 으흠. 2번 주식이야기, 3번 여호와의 율법.
0: 자, 복 있는 사람이 예. 무엇을 즐거워할지 예. 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0: 어, 그래요.
1: 네.
0: 여러분들이 즐거운 얘기 찾으시면 안 되고 예.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아, 사람의 아, 그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1: 네,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자, 복 있는 사람 무엇을 즐거워할지 1번
1: 남의 뒷이야기,
0: 2번
1: 주식이야기,
0: 3번
1: 여호와의 율법.
0: 그래요. 네. 잘 생각해 보시지 않으셔도 아실 수 있는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또 함께 해 주시면 선물 말씀드린 네 가지를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 예.
0: 네 개는 이 선물들이죠.
1: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입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숫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1번, 2번, 3번 중에 숫자만.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 1번은
1: 남의 뒷이야기,
0: 2번
1: 주식이야기,
0: 3번
1: 여호와의 율법
0: 중에서 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예, 문자 주시죠.
2: 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사용하실까요?

0: 네, 같이 걸어가기에 찬양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듣고 왔습니다. 자, 2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자, 문자 잠깐 좀 소개 좀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916번님께서
1: 네, 하루가 길어요. 8시부터 중보기도 시작으로 병원 투어 중입니다
0: 아이고,
1: 하셨네요.
0: 이게 병원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런 분들 정말 귀해요. 그렇죠. 네.
1: 그럼요.
0: 저도 학생 때
1: 네.
0: 그 이제 병원 복도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좀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분들께 정말 큰 위로가 됐더라고요.
1: 그쵸. 너무 귀하죠.
0: 맞아요, 맞아요. 자, 9826번님이
1: 아, 우리 극동 방송 너무 좋아요. 이야,
0: 감사합니다,
1: 이런 건
0: 감사합니다.
1: 읽어야죠.
0: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1: 네,
0: 5976번님.
1: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0: 네.
1: 보냅니다 하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9816번님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고, 7197번님은 이제 번호만.
1: 네, 번호만.
0: 번호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1: 네, 좋습니다.
0: 그럼요. 자, 5223번.
1: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목사님
0: 그렇죠.
1: 반갑습니다. 이렇게
0: 그렇죠.
1: 보내주셨네요.
0: 자, 7717번님도 역시.
1: 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0: 네,
1: 보내주셨네요.
0: 문제 하나 드렸는데 이 문제였잖아요.
1: 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1번 남의 뒷이야기, 2번 주식 이야기,
0: 네.
1: 3번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0: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는 네,
1: 예.
0: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예.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 예.
0: 잠시 후에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되면 네, 여러분들께 이네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갑니다. 자, 네 가지 중에는 치킨도 있었고
1: 네, 곱창
0: 곱창도
1: 그리고
0: 육수 있었고
1: 커피 있습니다.
0: 네. 그 사이에 왜 육수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있더라고요. 자, 선한 두정동 사무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계시는 네, 0995번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1: 예, 천안까지도 전파가 가는군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어디까지 가는지. 이 저희 방송은 청주에서 보내드리는데
1: 예.
0: 어디까지 들리는지. 청주에서 제일 여기가 제일 먼 것 같습니다.
1: 저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청주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곳의 지역을 한번 보내주시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외국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휴가 가서 일본 휴가 갔는데 듣고 계신 분들 있었는데.
1: 이야.
0: 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정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있다고 하시니까 왠지 이 빠른 곡, 이 경쾌한 곡을 틀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옥탑방과 천사들의 열렬한 에바다 함께 들어보죠.

0: 아멘. 열렬해 해봐다. 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좋아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0: 그러니까요. 딱 우리 세대 때 찬양이잖아요.
1: 네.
0: 아, 저는 이런 리듬에, 아, 이런 가사가.
1: 아, 좋죠.
0: 아,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1: 네. 네.
0: 열렬해 해봐다.
1: 나이 들었다는 뜻인가요?
0: 아니, 뭐 우리 아직 청춘이니까.
1: 아, 네.
0: 자, 여러분들은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노래 받고 계신지. 자, 0995번께서.
1: 네, 식곤증 졸음이 확 달아났습니다. 아. 열려라 에바다 모든 환경이 다 열리길 기도합니다. 네. 주님.
0: 그럼요.
1: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에만 온전히 의지하다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그 근심 걱정들이 다 이제 사라져요. 그렇죠?
1: 어, 그럼요.
0: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5776번.
1: 힘겨운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렇죠. 기쁨 충만입니다.
0: 그렇죠.
1: 우리 모두의 삶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어디에 계신지 연락을 달라 말씀드렸는데 네. 4422번님은
1: 네, 대전에서 그렇죠. 연락 주셨고
0: 자, 그리고 4269번님은
1: 네, 청주시 상당구에서도
0: 어, 우리 동네에요.
1: 네, 가깝네요.
0: 네, 방송사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데
1: 네.
0: 어, 이 근처에서
1: 가까운 데서
0: 자, 네. 멀리 계신 분은 누가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곳에 지역을 좀 보내주시고
1: 예.
0: 네. 자, 그리고 7197번님
1: 네, 얼마 전에 해외 출국차 인천공항에 갔는데 운전 네. 중 채널 변경을 못했는데 약간 잡음이 있을 뿐 잘 듣고 갔었습니다.
0: 야, 거기까지 들려요.
1: 야, 그러니까요. 인천공항까지.
0: 야, 아, 저도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천권이 충주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제가 단양을 갈 일이 있어서
1: 오.
0: 단양까지 들리고요. 이제 그 청주 주파수인 104.7이
1: 네네네.
0: 그리고 경북 영주에 잡음이 좀 있긴 하지만
1: 네.
0: 거기서도 들리더라고요.
1: 아, 경북에서도요?
0: 경북 영주에서도.
1: 야.
0: 그리고 이제 93.3 이 대전 주파수는
1: 네.
0: 더 멀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1: 야,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락 주신 분 중에 요 분 어떨까요?

0: 될까 싶어요. 근처에 계신데. 아.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용 들으시다가 전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 문자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호는 갑니다.
1: 네. 043 받으시면 됩니다.
0: 통화가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043 모르는 번호 같은 느낌.
1: 그러니까요.
0: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안타깝게
1: 안타깝습니다.
0: 연결이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43으로 전화 오면 받아주십시오.
0: 그렇죠. 이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 네, 극동방송에서 2시 기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전화 드리는 거니까. 신호 가죠?
1: 예.
0: 자, 받으실지. 정답은 보내주셨는데.
1: 네.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입니다.
2: 예, 할렐루야입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문상일 목사입니다.
0: 네, 최종일 PD입니다.
2: 김석봉 장로입니다.
0: 김석봉. 김석봉 장로님.
2: 예, 예.
0: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를 받으실까요?
2: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입니다.
0: 충남 서천군 마산면?
2: 예, 예.
0: 야, 거기서도 이 방송이 잘 들리죠?
2: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애청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예.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신데 오늘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새싹 표시가 떴는데?
2: 저는 24시간 꼭 극동방송 애청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야.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2: 저는 교회 장로고 선거대 지휘자고요.
0: 네.
2: 주일마다 찬송 한 30분 인도하고 지금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뭐 하던 대로 남신도 회장 수요 차량 봉사 예. 선거대 지휘자 이렇게 그냥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목소리에 벌써 파워가 다르신데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연세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다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소리를 주셔서
0: 네.
2: 찬양으로도 교회에서도 더 많이 좀 봉사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찬양 얘기 나온 김에 한 소절만 짧게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 찬양이나.
2: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0: 이야. 아니, 망설이지도 않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오늘 준비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음이탈도 안 되고.
1: 그러니까요.
0: 장로님.
2: 예.
0: 저희 찐 애청자가 많네요.
2: 예, 예.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장로님과 함께 퀴즈를 좀 풀어볼 텐데.
2: 예, 예.
0: 목사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 예. 장로님, 제가 문제를 낼 건데요. 문제를 예. 들으시고 정답을 1번, 2번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예, 예.
1: 네. 열 문제를 낼 건데요. 일곱 문제 이상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예, 예.
0: 한번 우리 장례 한번 해볼까요?
2: 예, 예.
0: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나가는 사이 문자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선정해서 또 선물 좀 드릴 거고요. 자, 장로님.
2: 예, 예.
0: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호만 얘기하시면 돼요.
2: 예, 예.
0: 네, 우리 한번 해보죠.
2: 예.
0: 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1번 망한다, 2번 유명해진다.
2: 망한다.
1: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 선글라스, 2번 방패.
2: 방패.
1: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원숭이.
2: 1번.
1: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무엇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1번 눈동자, 2번 앞머리.
2: 눈동자.
1: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자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 별장, 2번 요새.
2: 2번 요새.
1: 시편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까요? 1번 하늘, 2번 광고판.
2: 하늘.
1: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을 소송시킨다고 할까요? 1번 와이파이, 2번 영혼.
2: 영혼.
1: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1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2번 좋은 집 좋은 차.
2: 하나님의 이름.
1: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 나의 매니저, 2번 나의 목자.
0: 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0: 아하, 마지막 대답은 시간이 다 지나서. 예. 그래서 지금 총 8문제를 푸셨고 8문제 중에 장르님 몇 개나 맞췄을까요?
1: 잘 모르겠습니다.
2: 장로님 8개 다 맞추셨습니다. 이야.
0: 야, 장로님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2: 그러니까요.
0: 성경도 역시 장로님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장로님.
1: 예, 예.
0: 그 선물이 4개 있는데 선물 골라 주셔야 돼요.
1: 예, 예.
0: 자, 불러 드릴게요. 네,
2: 치킨과 곱창 그리고 육수, 커피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2: 치킨, 곱창, 육수, 커피.
1: 곱창.
0: 곱창. 아. 그렇죠. 곱창이 맛있어요, 그렇지, 장로님?
1: 예, 예, 예.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남 서천군?
1: 마산면.
0: 마산면.
1: 예, 신봉시선로.
0: 아, 신봉시선로. 거기까지. 예, 자, 예. 그, 거기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오덕교회입니다.
0: 오덕교회. 오덕교회.
1: 예, 장로교 기장이고요.
0: 기장 측에.
1: 예.
0: 아, 알겠습니다. 그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서천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예, 그 이 교회를 꼭 들리시면.
2: 예, 오덕교회입니다.
0: 그래요. 장로님. 예, 예. 그렇게 청취자가 들리시면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죠?
1: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언제든지 오십시오.
0: 아유, 알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뭐 장로님 찬양 듣고 장로님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2: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렇게 장로님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유. 제가 네. 75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셔서 부부장로로. 저는 은퇴를 했고 집사람은 세무장로로. 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0: 아,
2: 부부장로시고 대단하시네요. 예, 예.
0: 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1: 예예. 예.
0: 네. 또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극동 방송도 더 많이 홍보해 주세요.
1: 저는 그 홍보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이게 뭐 전파 선교사 이번에 청주 증교소 뭐 이렇게 등등, 특별히 이렇게 300만 원 또 이렇게 기도 용사도 다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0: 아이고, 이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1: 아주 예청자고 저는 극동 방송이 제 친구 마냥 노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이고.
1: 예, 그동안도 그냥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많이 올리고요.
0: 네, 네, 네. 아, 뭐 얘기 나온 김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들과 같이 기도할게요.
1: 우리 사위가 지금 현재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제 2차에서 있는데 비록 1차, 2차는 진급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3차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0: 네, 네.
1: 금년에는 꼭 진급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의 주인공 우리 시골교회에서 한번 떡잔치 좀 하고 싶습니다. 꼭 9월 18일 날 대령 지금 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9월 18일 날 사회분의 그 진급을 위해서.
1: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 생각이 되고.
2: 아멘.
0: 장로님.
1: 감사합니다.
0: 네네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끝번호가 네 자리가 어떻게 되죠?
1: 0251.
0: 네, 0251번으로 저희가 문자가 갈 겁니다.
1: 예, 예.
0: 네, 감사해요, 장로님.
2: 축하드립니다.
1: 20... 예, 2시에 풀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장로님.
1: 늘 행복하시고 건성하시길 빌겠습니다.
0: 네, 장로님. 야, 이 장로님이 듣는 것도 들으시는데, 저희 후원하시는 분을 전파선교사라고 하잖아요.
2: 네.
0: 그것도 하시고.
2: 그러니까요.
0: 얼마 전에 또 그 300용사를 모았는데, 네, 그렇게 네, 또 네. 후원도 하시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지?
2: 네. 진짜 전파 선교사 맞으시네요.
0: 맞아요. 자, 그리고 문자로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또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을 연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또 드릴게요.
2: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맛집을 찾는 손님.
0: 네. 자, 이 중에서 네. 정답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2: 둘 다 갈급하긴 합니다.
0: 그렇죠. 네. 갈급하긴 한데 네. 네. 그 중에서 맞는 걸 고르셔야
2: 네.
0: 돼요.
2: 네.
0: 자, 뭘지 자 다시 한번 네.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맛집을 찾는 손님.
0: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2: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은
2: 50원.
0: 장문
2: 100원입니다. 네.
0: 자, 오늘 네, 내용 들으시고 네, 문제에 빵 터져 있는 분들 몇 분 있는데 네. 웃느라고 정답을 안 보내신

안 됩니다. 네. 문자를 주셔야 알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듣고 올 텐데요. 네, 지금 번호를 아, 잘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1번이나 2번 중에 그냥 아무거나 보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더 듣고 싶은데.
1: 예.
0: 이 목마른 사슴 지금 찬양 나가는 사이에 목사님과서는 옛 시절 얘기를 좀 했습니다.
1: 예. 네,
0: 이거 OHP 넘기면서
1: 그렇죠. 정말 많이 한 찬양이죠.
0: 네, 그 이전에는 궤도 넘기면서 시절도 있고. 네, 네. 요즘 청년들은 그 모르죠. OHP와 궤도의 시절을 모른다고.
1: 모르죠, 모르죠. 네. 제가 물어봤더니 진짜 궤도가 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OHP를 본 적도 없는 친구들한테 맞아요. 궤도가 뭔지 물어봤으니.
0: 네, 정말 궤도를 쓰다가 OHP가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혁명적으로.
1: 그렇죠.
0: 놀라운 일이
1: 그 당시 하이 테크놀로지였는데.
0: 아, 정말로요.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문자 주신, 문제 드린 문제의 정답은.
1: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네.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0: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1: 043으로 전화 걸 겁니다.
0: 그렇죠. 자, 이분이 전화 받으실지.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입니다.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1: 안녕하세요. 문상일 목사입니다.
2: 예.
0: 아, 통화 괜찮으세요?
2: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2: 여기 대전 서구 월평 중앙아파트에 사는 최병의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직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2: 집사요.
0: 최 집사님.
2: 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금 네. 예,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2: 아, 그 빨래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0: 빨래 하다가 빨래 하는 중에 정말 생전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와서
1: 예.
0: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진 않아서 곧바로 네.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사님?
2: 예.
0: 네. 좀 전에 진행되는 거 들으셨죠?
2: 예.
0: 네. 열 문제를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일곱 개 이상 맞히시면 원하시는 예. 선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2: 예.
1: 네.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요. 1번, 2번, 이렇게 번호만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예.
0: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2: 예.
0: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맞춰보실 수가 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문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
2: 네.
0: 시간이 길지 않아서, 번호만 빨리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1번, 자신의 근육. 2번, 여호와.
2: 2번 여호와.
1: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빛이자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 구원, 2번 형광등.
2: 구원.
1: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힘과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 지갑, 2번 방패.
2: 방패.
1: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얼마나 계속된다고 말했을까요? 1번 평생, 2번 점심때까지.
2: 평생.
1: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손, 2번 점쟁이의 손.
2: 하나님 소리.
1: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다고 했을까요? 1번 명품, 2번 정의.
2: 정의.
1: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1번 피난처와 힘, 2번 비상금과 카드.
2: 1번.
1: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1번 큰 도움, 2번 구경꾼.
2: 1번.
1: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치라고
0: 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다 지나갔고. 자, 지금 총 8문제 하셨나요?
1: 네, 8문제 푸셨습니다.
0: 네, 집사님.
2: 네.
0: 우리 집사님께서는 8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2: 잘 모르겠는데요.
0: 이런 분들은 보통은.
1: 그러니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8개 다 맞추셨습니다.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오, 감사합니다.
1: 아주 침착하게.
0: 그러니까요.
1: 네, 하나하나 잘 맞추시네요.
0: 예, 빨래 놀다가 그 정신없는 네. 와중에 굉장히 침착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1: 네, 맞습니다.
0: 집사님.
2: 네.
0: 자, 선물이 4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1: 네. 치킨, 곱창, 육수, 커피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2: 곱창.
1: 곱창이요? 이야. 오늘 곱창이 잘 나가네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저희가 곱창 준비된 거 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집사님.
2: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빨래 넣을 때도 극동방송 듣고 있으니까 빨래 네. 넣는 게 힘들지 않죠?
2: 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늘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인터뷰를 좀 하고 그럴 텐데.
1: 네.
0: 마칠 시간이 돼서.
1: 아.
0: 아, 정말 오늘 그 뜻밖의 곱창이 또 많은 사랑을 그러니까요. 받았습니다.
1: 오늘 곱창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목요일마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네.
0: 특별히 휴가까지 내고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역을 또 응원하시는 방법은 음원을 들어주시는
1: 네.
0: 거.
1: 자. 지저스웨그 그렇죠. 들어주시면 됩니다. 래퍼 지저스웨그. 문스타를 검색해 주십시오.
0: 그렇죠. 네. 래퍼 문스타 혹은

0: 지저스웨이 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서문교회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0: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은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지금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 핸드폰 어플로 또 듣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뢰면서 또 기도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서울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무료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앱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이은진 자매 너무 반가운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0: 참,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작년 우리가 가을 때까지인가?
1: 네.
0: 봤던 것 같죠?
1: 11월. 네.
0: 이은진 자매가 이제 아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0: 결혼한 지 그때 7년 만이었죠?
1: 네.
0: 이제 셋계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임신이 돼서 태명을 또 우리 깨라깨라 셋계라
1: 네.
0: 또 깨라라고 또 이렇게 태명을 짓고 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태어난 지?
1: 이제 곧 5개월이에요.
0: 5개월이에요?
1: 네.
0: 야, 이제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컴백을 했어요.

0: 나는 아까 그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예. 네. 오늘 첫 곡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0: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곡하셨나요, 혹시?
1: 네, 이제 깨라를 드디어 이제 제가 낳고 품에 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강한 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1: 요즘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깨라와 저와 함께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이 찬송 같이 소리내서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깨라를 잘 출산하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은진 자매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대1로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진자매님 예 반가운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나 어머나 깨라 엄마 예, 잘 오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 깨라 응원하며 함께 예배해요. 이은진님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6089번님 5132번님 그리고 또 9450번님은 깨라 어머니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생긴 엄마예요. 깨라는 아들인가요? 예, 저희도 아들 이제 막 5개월이 되었답니다.
1: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깨라는 딸이에요.
0: 아, 딸입니까?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1: 네.
0: 결혼한 지 아기가 안 생겼던 건가요? 7년 동안?
1: 그렇죠. 네. 저희 노력을 했는데
0: 안 생기다가 이렇게 네.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1: 네.
0: 하나님 갑자기 선물로 딱 이렇게 깨라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야.
1: 너무 감사하죠.
0: 자, 네. 8413번님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또 다들 우리 예. 새끼라 식구분들이 함께 기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1: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또 깨라가 나올 때 좀 이렇게 투정도 좀 부리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1: 네.
0: 이때 기도 요청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자 다음 찬양 우리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준비하셨죠?
1: 예. 아,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요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게 제가 요즘 또 깨라를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나? 새로운 사랑을 막 배우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예.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하는데
1: 네.
0: 옛날에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 예쁘다고 하고 애만 바라보고
1: 네.
0: 주위에서 저도 이제 네, 제 아내보다는 애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1: 네.
0: 어떤 그 집중이 애한테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1: 네.
0: 이 찬양이 우리 자매님이 참 너 참 어여쁘고 귀하다
1: 네.
0: 보석보다 귀하고 자랐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도 막 울컥하면서
1: 네.
0: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매님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백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나의 하나님. 아, 너무 귀한 찬양 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예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송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아, 예. 이은진 자매가 예전에 이제 녹음했던 곡들을 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은진 자매 목소리였거든요. 끝나고 제가 튼다는 게, 예. 이거 그럼 듣고 가시죠, 일단요. 예.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이은진 우리 자매의 목소리로 왔네요. 이제 드디어 예, 로고송의 주인공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태명이 깨라군요.
1: 네, 아, 맞아요.
0: 목소리 너무 이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찬양 좋습니다. 깨라 엄마 파이팅.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희 오이동 교회에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세 드리고 있는 주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1: 아,
0: 너무 감사드리며 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면서
1: 아,
0: 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곡인데 이 곡으로 꼭 찬양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5521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1: 네.
0: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 네, 며칠 뒤 항암을 시작하는 도운 자매를 하나님께 맡기며 후유증의 아픔도 덜하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네, 아멘.
0: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샵 1069번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고 계신 은혜 또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7783번님이 아까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눈물 버튼이에요.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팀원들 다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던 기억에 울컥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는데 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좀 공감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접할 때 이렇게 눈물 버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0: 나의 안에 거하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네.
1: 거기서도 또 막 울면서
0: 그러니까.
1: 함께했던 기억이 나네요.
0: 8093번이 오랜만에 은진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은진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솔직히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막 뭐 퀴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일찍 퇴근이라 즐겁게 가는 길에 들리는 찬양에 은혜가 넘칩니다. 목소리 자체만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건반으로 말없이 섬기고 있는 네. 우리 유찬양 자매 이름도 찬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평생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찬양 자매가 골랐던 예, 방송 전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1: 네.
0: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도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언제 맞아요. 불러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아멘.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깨라 어머니 찬양 감사해요. 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고 아. 낳은 딸이 있어요. 네. 똑같으시네요.
1: 네.
0: 벌써 16살 됐어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속초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또.
1: 너무 아름답네요.
0: 1610번님을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0: 같습니다.
1: 출산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르게 은진자매 위에 신생아 위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2592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와,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목소리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늘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사역도 있어서 집에서 깨끗이 쓰던 발 마사지 기계 시골교회 보냈어요.
0: 네.
1: 발저림 현상이 또 근데 깨끗이 나왔다네요.
0: 야, 아, 할렐루야.
1: 3년 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우리 0708번님
0: 네.
1: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또 잠시 주차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셨네요.
0: 아.
1: 찬양 가사 하나하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0: 아멘.
1: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3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생방송, 우리 새깨라 라디오 앱에 찬양사역자 이은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오래간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네. 감사하네요. 목소리도 똑같고.
0: 네. 감사합니다.
1: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방황하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내가 방황하고 교회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시 주인 찾으셨으면 좋겠고, 샵 1069번으로 방학 중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함께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진짜 주인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월부터 플룻을 배우고 있대요.
1: 네.
0: 우리 8306번님 악기로 하나님을 한음 간절하게 불고 있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은진 자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출산 잘 하셨다니까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2970번으로 오셨어요.
1: 네.
0: 7253번님도 오셨네요.
1: 네. 네. 찬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진 자매 목소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그 허스키하면서 허스키하면서 또 이렇게 전공을 재즈 쪽을 좀 하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네. 네.
0: 그 우리 은진 자매가 캐나다에서
1: 맞습니다.
0: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음악 공부, 재즈 음악을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어 앱에 많이 섬기고 계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영어 찬양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늘 우리 라디오 앱에 때 빠지지 않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이 찬송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곡입니다.
1: 네, 오늘도 있었던 것
0: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영어로 맞아요. Nearer My God to Thee.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은진 자매 목소리로 1절 처음에 영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우리 3583번님,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만 이 어미는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쭈어요. 전 길을 잃었지요. 왜 아들이 아프게 이생과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떠났죠. 어찌 이 슬픔 안고 그리움 안고 살아가야 할지 라고 이렇게. 아, 우리 3583번님 혹시 지난 화요일에 그때 우리 전화 연결 됐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작년엔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방황 중에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3583번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10번님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분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좋은 말씀 또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진자매는 영어 음반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1: 아, 음반 아니고 제가 낸 앨범에 곡이 있어요.
0: 곡이 수록곡 있어요?
1: 중에
0: 영어
1: 네. 찬양 Promises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0: 노래가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다음 교회 한번 또 그 곡을 라이브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870번님이 출산 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해진 듯하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아기 키우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1: 어림잡아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0: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1: 네. 네.
0: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더 큰 마음이시겠구나.
1: 더 큰
0: 마음이죠.
1: 네.
0: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1: 가능할 수조차 없는
0: 그러니까
1: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 네.
0: 하나님이

0: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는 있지만 새끼라 듣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네. 퇴근하는 중에 영어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고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9937번님도 1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신앙의 마음이 방하게 됐다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네. 새끼라 진행하면서 가족의 어떻게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네. 방황하시는 분들 결국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곡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곡 은혜 찬양하시죠.

0: 되었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1: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0: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1: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0: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0: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0: 우리 은진 자매님 한음한음 진정성 느껴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1: 감사합니다.
0: 차 속에서 또 혼자 울다가 찬양하다가 네.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신다고 111 공보님도 오셨고 종종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05번님도 이렇게 또 우리 1504번님도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찬양사역자 오늘 이은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셨고요. 은진 자매 다음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성경 집중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화는 나의 목자. 영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부 싸움할 때 뭘로 싸우십니까? 중대찬 문제로 싸우십니까? 아주 가볍고 누가 봐도 싸우면 이상한 문제로 싸우십니까?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갈등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것이 영혼에 대한 문제로 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에 대한 문제로 싸우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하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유함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이야기들.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잠깐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주 49년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남은 자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이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절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예배하다가 이제 추방령이 다시 끝이 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요,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하지 않냐면 시장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그 시장의 우상은 대부분 제물의 신상에 바쳐진 고기일 뿐더러 아니라 도축 방법이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도축 방법을 따르지를 않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날이다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뭐 초막절,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무슨 절기가 있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공동체의 두 공동체가 교회 안에 한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두 개가 되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비난하고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는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고 우상의 신에 드려진 제물, 우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먹지 않는 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거룩하지 않은 자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봐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인들은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여야 합니다.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거여야 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6대4로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정해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0: 볼 때가 많아요. 왜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먼저 그들을 품어주라 라고 말씀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양쪽을 다 붙잡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는 자도 받으셨어요.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도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딸들이 집에 있으면 싸우면서요. 엄마는 나를 좋아해. 엄마는 나를 좋아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아빠는 누가 좋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너희 둘다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다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강하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말은요, 너무나도 이해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 있는 종에게 다른 사람이 가서,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종이 가서, 당신 종이 왜 이렇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종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또 이어가 보면, 그 비판하고 있는 형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형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인만 종을 비판하고 주인만 종을 나무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형제, 하나님의 종을 나무라고 그 지체를 뭐라 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 보신탕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신탕집에서 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가라며 장로님을 비난하는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별거 아닌 거 적어가지고 저렇게 인색하게구나, 먹지도 않고, 라고 생각하는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집사님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실수하냐? 왜 저렇게 말을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얘기를 정말로 깊이 새길 수 있다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종이요, 나도 종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면요, 다툼이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누가 옳은지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판단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당신이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맞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옳은 겁니까? 저것이 옳은 겁니까? 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늘 질문들일 겁니다. 바울은 누가 옳으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0: 아멘.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면 자기 마음의 확정대로 하라. 네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0: 어떤 사람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날을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확정하여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뭐 잘못 생각하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마치 종교 다원주의처럼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0: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본문에 몇 번 나와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세 번이나 등장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나를 귀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나를 같다고 말하는 자들도 주를 위해 감사함으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쉽게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나온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열심히 맛있게 먹습니다. 이 사람이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가 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를 위하여 먹는 자들은 그의 식탁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먹지 않는 자는 반대로 채소만 먹지만 그가 입맛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먹지 않음을 선택하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식탁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것이죠. 양쪽 다 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두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달라요. 두 사람이 고기를 먹고 한 사람은 채소를 먹습니다. 방법은 정반대죠. 방법은 다르지만 무엇이 같습니까? 방향이 같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방향이 같다면 그 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라고 흑백 논리 앞에 서서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조화를 해야 됩니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질문 앞에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받으러 이렇게 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준비 다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시험이 되실 수도 있고, 하라고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주 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 머리에 물음표가 한 다섯 개는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업 때문에 돈 버느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슬퍼하실 겁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더 영광이 된다면, 그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뭐야? 주를 위하여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느냐. 정말 그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고 너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라 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 다툼은요 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0: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가 시험드는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많은 표현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내 주인된 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된 분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삶을 주인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형제를 비판한 일이 있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한 세 가지를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다면요, 무엇이 항상 동반되느냐? 감사가 함께 동반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 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일에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배고파도 추려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만 일해가 아니라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요, 주님 받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해도 감사, 쉼을 가져도 감사, 내 의견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제의 의견이 일어나서 그가 존중받음에 감사, 그의 신앙이 세워짐에 감사,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갈등과 다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주님 오늘 형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그 영혼이 내 눈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짓밟아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려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기다리시죠. 긍휼,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요, 형제를 넘어뜨리면서까지 내 의견을 관철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셨고 언제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며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지라도 형제가 세워진다면 그 안에서 주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다툼 속에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이 다툼이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그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열매가 주를 위한 열매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내가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형제를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를 대하듯 대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 삶도 내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셨지요? 주를 위하라면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이해합시다, 배려합시다 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을 좀 더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0: 아멘. 바울이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주를 위해 살고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저 형제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 왜 서로 다투느냐? 모두의 방향이 같은데 왜 갈등을 자꾸 일으키느냐? 이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7절 8절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송천교회 모든 지

지체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 순간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성도님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신앙이 약하고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걱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면 순교할 수 있는데 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그 협박 앞에서 내가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예수만이 정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걱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딸이 잡혀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붙잡혀 있을 때 장로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너 살아야 되지 않나? 너를 위해서 아빠가 이거 한 거다라고 했대.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어차피 여기서 살아도 밖에 나가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나 이곳에서 아빠와 함께 천국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교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다투고 이야기하는 아디아포라라는 주제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바꿀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문제입니다. 꽃을 조화로 하느냐 생화로 하느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신 건요, 사랑하는 주의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우리 송촌교회 성도들이 지옥 갈 백성 되지 않도록,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진리의 선포와 또 천국 백성 만들라고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조금 뭔가 잘해보려고 내 욕심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에 애쓰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그 많은 시간 때문에 혹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내 모든 삶을 펼쳐놓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갑자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그때 되면 내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는 피 묻은 복음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가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들으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그때 되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정이 와서 너 예수님 도당 아니냐? 너 그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 목숨이 위협이 오니까요, 그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싸움터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디아포라, 이래도 저래도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만족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하나 조하나,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사나 죽으나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싸움터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내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주님께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 세상의 흑암을 잡은 공중 잡은 권세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0: 형제의 말투, 형제의 외모, 형제의 행동을 보며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인가? 우리 그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의 멱살을 잡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미루다가 그 영혼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영혼을 지키는 싸움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거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운 배려와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목숨을 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실족하여 넘어져 있으면 우리 뭘 해야 합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면하고 찾아야겠죠. 그러나 그가 때로 실수할 때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느냐, 이 말을 그 사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맞아,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가 있고 주를 위해 죽지 않는 자가 있느냐 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아멘 했던 것처럼요,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땅의 초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 막 할지라도요, 맞지, 다투다가도고요, 우리 중에 주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태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던 어두운 시기에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반역 이후로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악함이 오히려 짙어지고 갈수록 더욱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세대가 지나서도 여전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2: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1: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도 그 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셨죠.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삭에게는 요셉을, 그리고 요셉에게는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변인 모세에게 반항하고 배신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일단 땅을 소유하고 나자 그들은 다시 등을 돌렸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셨고 그들이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 구원하고 인도하셨지만 평안해지면 곧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똑같은 죄를 반복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죄악된 인간들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러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그들의 재판관도 지도자도 되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왕을 요구한 것

0: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다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1: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0: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최선의 사람을 택해 최선의 환경에서 모든 지원을 해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다윗 역시 타락한 이기적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고 그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0: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출구가 있을 거야, 다니엘.
1: 미사엘.
0: 응? 왜?
1: 출구로 나가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 글쎄. 우선 좀 숨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1: 얼마나 더 가야 할까?
0: 그렇게 멀진 않을 텐데.
2: 저기 봐. 저 앞에 빛이 내리는 게 보여. 저기야. 어서 가자.
1: 보인다. 보여.
3: 여기다. 터널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
2: 뒤로. 다니엘. 어서 온글로 다시 달려.
3: 저기 도망간다. 가서 잡아라. 절대 도망가게 해서는 안 돼.
2: 달려. 다니엘. 달려. 잡히면 어떻게 될까?
0: 몰라. 달리고 싶지도 않아. 계속 달려.
4: 다니엘과 미사엘은 멀리 못 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니엘과 미사엘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둘은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0: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
1: 글쎄, 뭘 어떻게 하든 좋은 일은 아니겠지. 근데 여기로 잡혀온 사람들 말이야.
0: 응? 왜?
1: 다들 우리처럼 젊은 남자들이야.
0: 정말 그렇네. 게다가 다 잘 사는 집에서 자란 것 같지. 이미 우리가 아는 친구들도 귀족들이고 이게 절대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5: 예루살렘 청년들 중 내 말을 이해하는 자가 있나? 갈대아 말을 하는 자가 있냐고 물었다.
6: 네.
5: 좋다. 알아듣는 자들이 나중에 모두에게 설명해주면 된다. 내 이름은 아스브나스다.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친위 대장이지. 왕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 용모가 단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청년들을 데려와 왕을 모실 수 있게 가르치라 명하셨다. 너희는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언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 특히 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학문을 배우게 될 것이고 왕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은 저녁을 먹고 푹 자더라.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테니.
2: 다니엘,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야?
1: 미사엘, 진정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끄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돼.

0: 다니엘은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일에 투입이 됐고 왕의 주변 신하들 중에서도 왕의 큰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바벨론 왕국은 결국 더 강력한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누구도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지 않는 때가 와서 자신의 집에만 머물러 지내고 있었습니다.
1: 머리에 쓴 금은 바벨론이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일 텐데 그 다음엔 뭐였더라?
0: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일을 다시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올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 담긴 거였죠.
1: 아, 맞아.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 정말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지. 쇠로 된 종아리와 발. 그렇다면 앞으로 올 왕국은 은보다 강한 청동이니 이 강력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릴 정말 엄청난 나라인가? 난 이미 늙어 그 다음에 올 나라들은 보지 못하겠군. 그나저나 이제 말씀을 읽을 시간인 것 같은데 어서 두루마리를 꺼내와야겠다. 오랜만에 읽는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곳이었지. 어디 보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더라. 여기군.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내가 잡혀온 때가 바로 이때였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대화가 되게 하되 여호야김 넷째 해부터 70년이면 앞으로 3년 후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0: 다니엘. 누구십니까? 당신은
1: 다니엘. 내가 이제 네게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겠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0: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러 온 겁니까?
1: 다니엘,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러 왔다.
0: 더 중요한 거요?
1: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0: 70년이 7번이요?
1: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야 할 것이다.
0: 가브리엘 천사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은 받은 지도자는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1: 그렇다, 다니엘. 하지만 말씀하신 때가 다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그럼 그 예언이 사실이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0: 그분이 오셨을 때 혹시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1: 몇 사람은 알아볼 것이다.
0: 그럼 대부분은 모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볼 것이다.
0: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겠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0: 다른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 넌 이곳에 남을 것이다. 아직 왕들에게 전할 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것이다.
1: 예.

다니엘은 계속해서 메대와 바사의 왕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성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한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놓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해방뿐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구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실 그날들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 전 우주를 만드셨죠. 또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으로 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제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삶의 상황이 항상 한결같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주를 더욱더 찬송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소망마저 흔들린다면 삶은 떠밀려 갑니다. 물살이 거셀 때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잡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총 9번이 개정되었고 매년 수만 건의 법률안이 재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았고 약속도 불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말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린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속 저자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동무생각 이은상 씨의 박태준 곡으로 바리톤 이근화가 노래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시편 71편 14절 7114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 고백은 노년의 시인이 삶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온 자가 연약함과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붙들며 부른 신앙의 노래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태도, 곧 거룩을 향한 인내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소망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 소망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소망이라고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살게 하는 소망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 박목월의 시를 가사로 한 세 곡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박목월 시 조두남의 곡으로 산도화, 테너 박성원이 노래했고요. 제일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이별의 노래, 박목월의 시 김성태의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청밀밭, 박목월 시로 정덕기 작곡가의 곡으로 바리톤 김승철이 노래했습니다. 시인 박목월은 1915년 태어나 1978년에 별세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서정 시인이자 교육자였습니다. 박두진, 조지훈과 함께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시집, 청록집을 발간해서 청록파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7 곱하기 2 해서 14 이렇게 외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71장입니다. 7일이 두 번 지나니까 14일이 됐다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네요. 시편 71편 14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고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내 자신과 삶 전체를 맡기는 전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 약해지고 세월이 무거워질수록 참된 성도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나는 어디쯤 가고 있나요? 소망을 놓치지 않고 든든히 붙잡으며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잎의 그리움 조준 씨의 한지영이 곡을 붙였습니다.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함께 하셨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과 찬송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곧바로 더욱더 찬송한다 했습니다. 찬송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찬송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 보지 못한 은혜를 미리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며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숙한 소망의 열매를 가짐으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연필과 지우개 안재동 씨의 이종록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삶의 중심을 주께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그러죠. 안타까운 삶이지만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께 함께 있을 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게 이 땅, 이 지구상에 첫으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나가면 돌멩이 맞는데 나가면 핍박받는데 이 안에 오니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얼마나 그들에게 포근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8장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큰 박해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이 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지킬 때 테니까 우리가 남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좀 피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들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곳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거꾸로 해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함께 있는 그들이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 공간이 너무 평안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닥쳤어요. 함께 이곳에 함께 있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계획들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간 건 아닌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며 살다 보니까 뭘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 이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좀 더 오래 남아있길 원했어요.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근데 외부로 닥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갔을 뿐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잊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던 그 꿈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크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도자를 일곱 명 뽑았습니다. 일곱 집사님을 뽑았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인원은 적었던 교회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천 명쯤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그 교회에 나온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친다면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기시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도 사도들이 우리가 남아서 여기를 지킬 테니까 당신들은 빨리빨리 피하세요 그래서 피했는데 빌립이 어디를 갔는가 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이 간 곳은 이곳이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른 사람이 흩어져 갔는데 빌립이 간 곳은 어느 곳이었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의 다른 도시들, 다른 지역에 디아스포라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민자들, 유대인, 이민자 유대인들이 살던 여러 도시에 갔어요. 오히려 그것은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들과 원수처럼 여기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님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환영받지 않는 곳이에요. 배척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달라서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스스로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남들 다 가는 곳이 아니라 잘 안 가는 곳에 가자, 어려운 곳에 가자. 그래서 왔는데 그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아니 여기 참 기쁨이 넘치고 좋았는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여기 못지않은 대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면.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이 광야라는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고립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쓸모없어 보이는 곳. 복음을 증거하러 사마리아에 와서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그런데 보내는 곳이에요. 고립된 곳이에요. 쓸모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한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를 오늘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지금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몰린 빌립이 어떻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사마리아에 남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 보여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여요.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27절 말씀.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얘기는 빌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왜 해필 지금입니까? 해필 광야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던 내 사역과 이 안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거기를 가요? 라는 질문 없이 일어나 가서 보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사마리아 숨을 떠나도록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그 상황이 갑자기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거칠고 외로운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헌신했던 공동체에 홀로 떨어져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몰린 광야일진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 가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빌립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갔다. 왜?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리더였어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고, 그리고 남들 가지 않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그곳에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장소로 인도할 때,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손길이 있고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순종으로 빌립이 응답해봤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를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국구를 총괄하는 내시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든가, 혹시 커피를 좋아하는 분은 에디오피아 원두가 그래도 맛있는데 뭐 이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시였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영향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실력자,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빌립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이 내시는 왜 거기에 그럼 와 있었을까? 에디오피아와 지금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2,500km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2,500km는 차를 하루 종일 운전해도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로 치면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도대체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고 영향력 있던 나라의 국가 재정을 책임하는 관리였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책임하는 고위 공직자였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 왕을 맞이해서 지혜를 배우고자 왔던 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죠.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던 가장 중요한 소망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치면 성지순례였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 이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2500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그때 강대국의 고위 공직자였던 이 내시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아마 적어도 한 달, 두 달을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믿던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신명기에 의하면 성전 중심부는 누구만 가냐?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부에는 발도 들여지지 못하고 그 성전 마당에만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시 신분이었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시였던 이 사람은요 성전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부에 발을 들여두지도 못한 채 겉만 맴돌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자였고 명예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소외감과 굴욕감을 맛보고 지금 돌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 내시의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계획했어요. 자기가 꿈을 꾸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그 계획이

확산된 지금 광야로 내몰린 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꿈꾸었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내 신앙으로.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곳에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성전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굴욕감과 소외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는 분노였을 거예요. 분노가 있고요. 또는 좌절감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어떤 분노와 굴욕감과 수치감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하고 있었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면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진 못했지만 문전박대당했지만 성전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다. 마지막까지 영적인 갈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가 꿈꾸는 상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상황 가운데 거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 뭐였는가?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재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걸 읽으면서 누굴 생각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아니,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누구 처지예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멀리 희생하고 왔더니 문전박대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항의했겠죠.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너는 이방이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아니, 지금 2500km를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어그러진 마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질문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9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 기쁨이 넘치던 사마리아 성에서 있길 소망했지만 너 광야로 가라 쓸데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 버려진 장소로 가라 왔던 빌립이 그때 이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걸 바라보고는 그리고 성령께서 가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너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초청해서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 35절 말씀, 빌립이 그 말씀 통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이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시가 빌립에게 간절히 물어봤겠죠.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거와 비슷한 처지인데 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복음을 전하니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쁜 소식을 힘차게 선포했다.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이 고난받는 양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수치와 외로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때문에 성전 중심에서 거부당하고 굴욕감을 당하고 씁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넷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넷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언젠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소외받은 사람도, 나같이 굴욕당하는 인생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어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기쁨이 넘쳤던 사마리아 성도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계획대로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라, 둘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기의 계획이 망가졌던 그 장소, 자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는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완전하게 용납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뭘 결정했어요? 세례받기를 결정한 거예요. 거절감과 굴욕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뭔지 아세요? 39절 후반부를 볼까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그 광야를 통해서 빌립을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결론은 뭐였어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우울감과 소외감과 굴욕감으로 갔던 광야였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요? 기쁨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에디오페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빌립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 빌립, 40절 말씀 보니까 빌립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곳에 헤어진 다음에 몇 군데를 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어디에 머물냐면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그리고 빌립에 대한 기록은 사라집니다. 그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사라져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가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칭호를 이 빌립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을 집사, 빌립 집사라고 하지 않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는데 빌립에게는 어떤 호칭이 붙어요? 전도자 빌립. 신약 성경의 특정인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은 빌립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빌립 그러면 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전도자. 그게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치 않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광야에 나아갔던 빌립에게 따랐던 아름다운 평가였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 내가 걸은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좀 넓고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광야의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던 상황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그 광야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란다. 그러니까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의 인생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빌립처럼 그렇게 순종함에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곳에서 영적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그 광야가 참 복된 장소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단 하나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다. 내가 단 하나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고통을 식혀줄 수 있다면, 지쳐 쓰러진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다.
1: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쓰는 것,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토닥여주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박수 받을 삶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내 곁을 내줬던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의 첫 곡, 그래도 괜찮아, 청소년들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시의 시인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한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 단 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지쳐 쓰러진 울새를 둥지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

보면 대단한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줬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 옆에 잠깐 같이 있어줬거나 아무 말 없이 밥을 함께 먹어줬거나 이렇게 나의 곁을 내줬던 하루라면 결코 헛된 날이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박수 받을 날이에요.

마지막 구절로 이 멘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충분한 하루를 사신 분, 잘 사신 거라 응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사연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 곁을 내줬어요.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혹은 그 사람이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곁을 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반대의 사연도 괜찮겠죠?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의 방명록 출석체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월 3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평소와는 다른 저녁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행저질러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함으로 충만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저질라 꾸며가고 있는데요. 5687번님 오셨어요.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문 부탁드려요. 행저질라 화이팅! 최PD님 화이팅! 청취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샬롬 다시 한번 보내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참 힘 빠지기 쉬운데 또 이렇게 얼굴도 잘 모르지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 전파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5687번님, 힘 빠졌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신 것 같죠? 감사합니다. 5687번님 화이팅입니다. 9734번님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 들어요. 늦가기 대학생 개강해서 학교 갑니다. 정림동 너무 밀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9734번님. 대전 정림동이 많이 밀리죠 요즘. 도로가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 계시는 우리 많은 행저질라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조금 밀릴지라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9734번님 반갑습니다. 4637번님 가을이 오나봐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더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그래도 가을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4637번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1234번님 9월이 여름 문을 열고 찾아

찾아왔어요. 9월에는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녁마다 기도문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1234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5210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세종에서 대전으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관리자로 발령받아 근무 중인데 사람 모집이 참 힘드네요. 하루빨리 모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항상 힘이 됩니다. 보내주셨어요. 일단 세종에서 대전으로 퇴근하는 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디나 참 리더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팀원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없는 리더들만의 문제들이 또 있고 아픔들이 있겠죠. 5210번님도 또 비슷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5210번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항상 힘이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녁 기도문도 챙겨가고 계시고 또 사연과 함께 출석 체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행저질라를 들으면서 발자취를 남겨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해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송해드릴게요. 자,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평소와는 다른 저녁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시간으로 함께하죠. 평신도를 위한 순한 맛 신학 강의 시간인데요.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들으셔도 분명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코너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장 좋은 저녁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순한마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행저진라 공식 신학 선생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죠?
0: 네, 교수님 잘 예. 지내셨어요?
1: 뭐 살아남았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에 또 저희가 예. 공부를 해볼 텐데 뭐 저희 이 코너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공부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어요. 예. 구원, 뭐 은혜, 믿음, 성령 등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1: 예, 항상 그 대표적인 주제를 신학 주제를 다뤘는데 네. 오늘은 저 성령 이야기를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오늘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부활.
1: 예.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최 PD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0: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1: 그렇죠.
0: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그 사도신경 끝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예, 예. 고백하잖아요. 예. 그런데 천국 가는 거랑 몸이 다시 산다 이거랑 이 두 개가 같은 말인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해요. 네. 부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교리로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좀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1: 뭐 우리가 죽으면 몸이 일단 썩잖아요. 또 어떻게 살아나지? 근데 왜 사도신경은 굳이 몸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넣었을까? 그러니까 뭐 무슨 요새 좀비 영화 같은 것처럼 사람이 뭐 몸이 갑자기 그 뭐 죽은 채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상으로서는 이게 좀 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몸일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이 부활하는 건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몸을 벗어난다 이거를 굉장히 해방처럼 생각을 해요.
0: 네.
1: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0: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1: 근데 사실은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몸을 벗어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사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네. 헬라 철학에서 왔다. 신약 시대의 배경이 사실은 헬라 철학의 어떤 시대인데 네. 그 당시 그 철학에 의하면은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0: 감옥이요?
1: 그래서 몸이 곧 영혼의 무덤이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냐 영혼이 그 무덤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일종의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0: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교회에서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몸만 사라진다. 이렇게요?
1: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부활 혹은 죽음 이후에 대한

0: 대한 어떤 생각이에요. 그만큼 이제 헬라 철학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헬라 철학 말고 히브리식 생각은 조금 반대입니다.
1: 네.
0: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히브리어를 하자면은 네페시 하야 되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살근 성경은 생명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흙이라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영혼을 쏙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지게 됐다. 이게 아니라
1: 네.
0: 그게 이제 하나의 결합이 돼서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 됐다는
0: 그렇죠.
1: 거네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그 흙그릇에 영혼이 들어왔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0: 그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흙과 숨이 합쳐진 한 덩어리가 이 생명체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영혼이 담겼던 몸은 쏙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몸의 부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첫 열매 히브리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이신 것은 이게 이제 아파르케가 무슨 말이냐면은 추수 때 제일 먼저 뵌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단이 됐으니까 그 뒤에 우리 모든 인류는 뒤따라오는 그 밭 전체의 그 추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1: 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차례가 다가오는
0: 그렇죠.
1: 예고편이었다라고 예, 예.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 도대체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몸대로 살아나는 건지 네. 아픈 곳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0: 그러니까요. 사실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텐데
1: 네. 예,
0: 강의실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
1: 궁금해요. 근데.
0: 그렇죠. 저도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을 할까? 죽을 때 모습. 아니면 이런 말도 해요. 살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천국에서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저 내가 탈모를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몸을 갖고 옵니까? 이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하고 한살이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다음에 씨앗 비유를 하는데 한번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1: 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서 다시 나는 걸로 말을
0: 예.
1: 하네요. 그러니까 밀알이 심겨졌다가 거기서 새싹이 나지 밀알이 나진 않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된단 말이죠.
0: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몸 그대로가 아니라는 어떤 개념 같아요. 그 이어서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부활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몸일까?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령한 몸 혹은 새한글 성경은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1: 네.
0: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0: 이게 좀 어떻게 들리나요?
1: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듣기만 하면은 뭔가 예. 그 몸 속에 손이 들어갈 것 같고 반투명한 그 유령 같은
0: 그렇죠. 뭐, 예, 이거 뭐
1: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요.
0: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만 혹시 우리도 유령처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령하다라는 말이 어떤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일종의 어떤 동력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몸은 밥도 먹고 숨도 쉬고 굴러가고 늙고 닳고 그러잖아요.
1: 그런데
0: 네. 부활의 몸은 예전처럼 먹고 쉬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서 움직이는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처럼 늙고 닳고 이런 몸하고는 좀 다른 식의 몸이 아닐까.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이 손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0: 예, 음식도 드셨어요.
1: 네, 이건 뭐예요?
0: 예, 이쯤 가게 되면은 이제 저도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은

0: 저도 잘 모릅니다.
1: 아.
0: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1: 그치.
0: 뭐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몸인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도 손에 못 자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네. 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탈모 상태로 부활을 할까 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예. 어떤 역사가 아니었을까.
1: 그렇군요. 또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예. 이 부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거의 다 화장을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몸이 재가 되는데 부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막 장로님들 막 예. 권사님들이 화장 안 한다고 자기는.
1: 아, 맞아요.
0: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것처럼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태워버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불에 태워지고 짐승에서 던져지기도 했었는데 뭐 교회가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러고도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 분이 재로는 못 지실 리가 뭐 있겠어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부활이라는 게 흩어진 우리 몸 조각이를 이렇게 붙이는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조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1: 굉장히 명쾌한 답인데요, 교수님.
0: 다행입니다.
1: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네.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장례식에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0: 그렇죠.
1: 돼요. 그러니까
0: 네.
1: 너무 우리가 슬퍼하고 비통해하면
0: 네.
1: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이런
0: 그러니까,
1: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영광인데
1: 네.
0: 장례식 때 저기 신나는 댄스막을 틀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1: 네.
0: 뭐 그렇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 죽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원수다.
1: 아.
0: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죽음을 미화하진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 음악을 보면 항상 미사곡은 장례식곡은 이제 굉장히 장엄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슬픈 건 슬픈 거예요.
1: 네.
0: 다만 이 죽음이라는 원수가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예수님의 첫 단이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의 추수는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혹시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나 이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은 병원에서 심각한 결과를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보낸 분이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슬프신 분들 그 슬픔을 억지로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슬픔의 만취표가 아직 안 지켜졌다. 이것만 잘 울어두시고 잘 알아두시고 지금은 슬프지만은 이게 끝은 아니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 오늘의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 먼저 보낸 그리운 얼굴들 있으실 텐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주님이 참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어요.
0: 그렇죠.
1: 교수님. 네,
0: 예.
1: 부활의 소망이 저 너머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소망이었습니다.
0: 예.
1: 자, 굿이브닝 갓이브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저녁에 우리에게 순한 맛 신학 강의로 섬겨주시는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제게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저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며 부정적이고 날선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후련한 듯 했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아시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 빚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저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4339번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문 챙겨갑니다. 할렐루야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5101번님, 최PD님 오늘 너무 바빠요. 기도문만 챙겨갈게요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5101번님. 1440번님,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좋은 저녁에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찬양 신청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I will sing of my Redeemer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래 영어 찬송가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1440번님. 0315번님, 피디님, 오늘도 행저질라와 함께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드리며 기도문 챙겨갈게요.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0315번님. 5017번님, 퇴근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시네요.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보내주셨어요. 5017번님 오늘 받으신 기도문 챙겨가셔서 다시 한번 5017번님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분명 평소와는 다른 저녁 보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7155번님 기도문 지금 딱 제 마음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보내주셨고요. 6040번님 함께 찬양 나누고 싶어요. 한웅재 목사님의 청종 같이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살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이 곡도 제가 준비할게요. 9145번님은 늘 퇴근길의 친구처럼 편안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9145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9874번님 극동방송의 기도문을 받아서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직접 극동방송도 듣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주셨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함께해 주시는 순간들이었는데 행저질라 들으면 차분해진답니다. 보내주셨네요. 9874번님 또 이렇게 기도문도 잘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수의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고 또 인사를 나눠주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한 곡씩 나누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시죠.

오늘 행저질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매일 나에게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갈. 새 생명 시냇갈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유에 누이신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2장에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크게 그 세 문단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만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 이야기는 먼저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가 구유에 누여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목격한 거예요. 그 증거가, 그 증인들이 목자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그 25절만 우리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
1: 누가 있어요? 누가? 시므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근데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설명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

0: 사람이래요. 의롭고 또요, 경건하고 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시므온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령이 그 위에, 그 시므온 위에 충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 의롭다, 우리는 한문 문화권에 있고 또 한문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인, 의롭다,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오를 의자를 떠올려요. 오를 의자를. 그죠? 근데 신구약 성경의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평가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시므온.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쭉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30절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대요? 구원을 봤대. 아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 충만해서 증언한 예수님의 증언은 뭐예요? 이 아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와서 확인한 증언. 두 번째 증언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의롭고 경건한 그런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는 어두웠어요. 죄가 많았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지가 못했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시므온을 증인으로 누가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0: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안나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이 안나는 바누엘의 딸이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의 심정이 그 안에 있는 여자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안나.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많아. 매우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네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성경 기록은 없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리고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증인들이, 첫 번째는 목자들, 두 번째는 시므온,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안나, 이 사람은 주를 잘 섬기는 사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주의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세 부류가, 목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니까,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가 이 누가복음 2장의 그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삶은 언제나 완전수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도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증거 채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증인이 두 명이면 증거 채택이 가능해요. 근데 증인이 셋이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근데 누가가 지금 그 모든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이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셋을 선택한 거예요. 목자와 시므온과 안나.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그대로

0: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1: 자,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하면 됐을 텐데 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나와요. 뭐뭐로 나오나 사절을 한번 보세요. 뭐로 나와요? 제일 먼저 다윗의 집,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로 나올까요? 베들레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로 나올까요? 다윗의 동네. 그리고 11절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지금 2장에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 그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왜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이런 말을 썼을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32절, 33절.
0: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 그 옛날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0년쯤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윗 너의 그 왕위가 영원할 거야.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진정한 왕이 태어나. 근데 그 왕은 여기 아까 32절 33절을 보세요. 다윗의 왕위를 그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33절 그 왕권이 어떠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야. 근데 야곱의 집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근데 그 왕권이 어때요? 영원하대요. 그리고 33절 끝에 그 나라가 무궁하래요.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무궁하다. 자, 그러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다. 그러면 2장에서 이제 이 증인 채택으로 채택된 목자들이 반복적으로 천사로부터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다윗의 동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저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한 가말리엘 천사의 예언이 이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이 아기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독자들인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1장과 2장을 연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게 2장 1절부터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0: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 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쓰세요. 이 로마의 첫 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때로부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호적 해야만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호적하는 일이 있긴 했었는데 2절 3절에 그게 나와요. 자, 이 호적은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근데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왜 이 호적을 했냐면 세금 잘 걷어들이려고. 근데 이 구레뇨가 워낙 세금을 탁월하게 잘 걷어들이니까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영을 내려요. 명령을 뭐라고 하냐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천하의 모든 나라는 다 호적해라. 출생신고해라. 가가지고 누가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다 호적에 정리해라. 이름도 밝히고 다 해라. 왜요? 세금 거두려고.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그 이 세상 왕, 그것도 로마 황제,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뭐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다르겠지만 성경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폭군이었어요. 이 사람 때부터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첫 단추를 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명령 때문에

0: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뭐를 해야만 했냐 하면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얼마나 불편한 몸이겠어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유대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누구의 명령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이 로마 황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이 로마 황제는 아무리 그의 권세가 뛰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오실 왕, 구유에서 누여지신 그 왕은 영원한 믿는 자들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그 왕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실까요? 구유에. 왕 중에 왕인데,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예언된 왕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왕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낸 왕인데, 그 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구유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와 너무 비교되고 있지 않아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왔고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왔고, 예수님은 섬기로 오셨어요. 황제는 그 황제 보좌에 앉아있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뭐냐 하면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야 되냐 하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기를 꿈꿔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낮아지기를 고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섬기라고 주는 걸까요? 군림하라고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또요, 그 다음에 뭐라요? 그는 내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어때서요?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0: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권력자들이 듣습니까? 제사장들이 듣습니까? 율법 학자들이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목자들이 듣는 거예요.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주시는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0: 자, 여러분, 성경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밑줄 좀 그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았던 이 메시지는 사실 앞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 전체가 흐르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은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 세리,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권력자, 정치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 군림하는 자,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그 밤에 밤이슬을 맞으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인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오셨대요? 자, 그 다음서부터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동그라미 치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주신이라, 주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저 허벌판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무섭고 놀랬겠어요. 처음 보는 천사인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리려고 왔다. 그게 뭔데요?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데요?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뭔데요가 11절이에요.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즉 너희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구주. 동그라미 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구주는 말 그대로 풀면 구원의 주예요. 구원의 주. 여러분, 온 인류는 죄의 종로로 타고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나셨대요. 영벌에 처해질 지옥 운명을 가진 인류에게 천국 소망이 나타나셨대요. 그게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소식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운명에서, 여러분 완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구주가 어떻게 오시냐 하면 11절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깨어진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가 바로 헬라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말.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약에서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그가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자가 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한 그 처녀에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리스도다.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야. 그가 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목자들의 마음에, 아, 이분이 바로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왕으로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을 주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기쁨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뉘우셨으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실제로
로마 황제

0: 제가 명령을 내려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이신 그 아기를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의 확증이다. 이게 간판이야, 표시야. 그렇게 하면서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0: 14절
1: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0: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는 뭘까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뭐가 깃들여질까요? 평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광은 메인 전등이 있어요. 제일 와트수가 높아요. 제가 저걸 못 쳐다봐요.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근데 한가운데 두 개가 지금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저 라이트의 영광이 뭐냐 하면 저 라이트가 비추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 라이트의 존재 목적, 저 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곳,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라이트의 영광은 여기 강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비춰주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저기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해서 믿어라고 하는 분들은 상황과 삶, 물질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라고 하는 관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는 평강이 임할 거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당연히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구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과 평화의 왕, 그게 누구예요? 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 왕이세요. 한 번만 더요. 사람과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과 평화로 오시는 왕.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왕이신데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해질까? 이것이 우리 디딤돌 교회에 예수 만난 사람들의 표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9-7780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감사합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낙심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우리는 살고 죽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삶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More to this life, 스티브 커리 체프만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은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한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지미 오웬스 콜린스의 곡으로 We Shall Love the Lord,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스캇 크리페인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우리에게 힐송 뮤직을 통해서 주품회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오늘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루벤 몰건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알렐루야 뮤직 음반 가운데 로널드 터커 그리고 스테판 홀의 듀엣곡으로 All Things를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뮤직 음반 가운데 로널드 터커 그리고 스테판 홀의 듀엣곡으로 All Things를 보내드렸고요. 그전 곡은 우리에겐 주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오늘은 루벤 몰건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스틸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패션 월십 초창기 음반 Better is One Day 중에서 크리스티 노클스의 리드 보컬로 You are my king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내 삶의 노래로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능히 주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691번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0691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베드로의 고백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요즘 날씨가 매우 이상하죠. 하루 종일 흐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시 구름이 걷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인지 괜히 마음도 뒤숭숭해지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날씨 핑계를 대보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곤 하죠. 심리학과 임상 현장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가변성, 즉 마음 날씨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 상태가 맑았다가 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듯 마음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기쁨으로 가득 찬 화창한 마음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 마음 한구석이 서럽게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구름 위에는 늘 변함없이 태양이 떠 있듯이 내 마음의 날씨가 어떻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호두님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와 김도현님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잠시 비가 내렸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또 잠시 햇빛이 드리워졌다가 구름이 끼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죠.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인지 괜히 몸도 마음도 더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사람의 마음과 참 비슷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맑았다 흐리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아무 감정 없이 바싹 말랐다가 또 금세 우수에 차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들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의 가변성 혹은 마음 날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종잡을 수 없어 보여도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그 위에 있는 태양은 단 한 번도 빛을 잃은 적이 없죠. 오르락내리락하는 내 마음의 날씨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가뭄처럼 마른 마음이든 비처럼 눈물 젖은 마음이든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태양보다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스톤게이트 뮤직의 그래서 내 마음과 이지영님이 함께 불렀고요. 그리고 이지현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전해드릴게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솔로몬은 이 책에서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취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죽음 앞에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모두 결국 잊혀집니다. 이 말씀은 얼핏 허무주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성취와 지혜, 사람들의 인정과 기억은 결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 허물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사람의 기억에서는 잊혀질지라도 우리는 결국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와 수고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0: 현미님의 만유의 주제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전해드릴게요.
1: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 기도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말씀 앞에 나아가려 하는구나.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믿음은 감정을 따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쌓아가는 습관이란다. 운동선수가 아무도 보지 않는 연습장에서 매일 같은 자세와 같은 호흡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매일 드리는 기도와 조용히 펼치는 말씀 한 장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란다. 이 반복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은 떨리고 마음은 흔들리고 말 거란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란다. 세상은 말하고 있어. 결과가 보일 때 노력하고 필요할 때만 준비하면 된다고. 그러나 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가는 신실함 위에 세워진단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지만 나는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귀한 것을 맡기지 않는단다. 마음이 정결하고 동기가 순수해질수록 나는 그 마음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간단다. 그러니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이거라. 크게 쓰임받기를 구하기 전에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구하거라. 훈련은 지루하고 연단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건너뛰지 말거라. 나의 사랑아, 오늘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오늘도 말씀 한 줄을 붙들거라. 그 작은 신실함이 앞으로 맡겨질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게 할 것이란다. 보이지 않는 신실함 위에 큰 일을 맡길 하늘 아버지가

동행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연주 찬양과 윤재영님의 가득히 흘러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희즈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약.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얼마 전에 아픈 친구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헐트로 소통하기, H는 히어링 경청하기, E는 엠파사이즈 공감하기, A는 애스킹 질문하기, R은 레스판드 반응하기, T는 땡크 감사하기. 마음으로 소통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 정말 너무나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새롭고 힘찬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좁다는 것이 그저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옥의 Here I Go 전해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은 길이 꼭 고생길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가 딱 분명하다라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이건 못하고 저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그 길에는 헤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넓은 곳에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느라고 마음이 늘 분주한데 길이 이제 좁아지고 선택지가 딱 하나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주,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87번님, 한국 교회와 나라가 부흥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한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좀 나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게 되면서 네,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충주의 좁은 길 따라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다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또 다짐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9월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 속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감사하며 나아갈 건지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실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불행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걷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길 별로야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막 후회와 미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든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찬양 함께합니다. 연평한 앨범 중에서요. 우리의 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배달월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

주식회사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도,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 보아도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한다 해도 제자리일 뿐 염려하는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염려와 근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동현의 샬롬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앵크리스트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 하신 주 첼로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또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라는 염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죄 많은 모습 때문에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부끄럽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속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또 고난도 많아서 살기가 갑갑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행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엔 어떤 분이 깨어 계실까? 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실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 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 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시대, 통일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을 텐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0: 오.
1: 최원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0: 네.
1: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 북녀가 아니고 북남 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1: 네.
0: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우리 은혜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0: 네.
1: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0: 예.
1: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0: 전도사일 때.
1: 그러니까 전도사였죠.
0: 네.
1: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0: 네.
1: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0: 네.
1: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0: 그러네요.
1: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0: 예. 정말 한국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0: 네.
1: 아, 모두 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사역을 또 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0: 그렇죠. 일꾼들.
1: 예,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0: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네, 재소자분들을 맞습니다.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네,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네.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예.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대비해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타격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와 세계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7%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간의 공식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되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세관으로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시장 개입에도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I의 켈리 맥케이크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이그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이후 중단된 공동 유해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미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유해 발굴 협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DPAA에 문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를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나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봇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고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르단에 미 공군기지 두 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동원해 미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것은 한 달 만으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에

기뢰 부설 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공격을 대규모 공습 재개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작전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교전 재개와 함께 미국이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한때 4% 넘게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에너지, 산업, 우주, 교통과 물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과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4억 7천만 달러로 72.5% 증가해 넉 달 연속 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8월에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6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판매 증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체의 여름 휴가와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41억 달러로 석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수출도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간 교역이 세관을 통한 공식 통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무역에 정통한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관 통과가 어려웠던 전자기기와 중장비, 차량 등의 품목도 최근에는 정식 승인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거 통제되던 품목의 약 80%가 정식 승인을 받아 세관을 통해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전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밀수 통로나 비공식 거래선을 확보해주던 중개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피해 제재 품목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던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아내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세관 수속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굴착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중개인이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 수속을 대신하는 대가로 5만에서 6만 위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중교역이 비공식 밀수에서 공식 통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관 체계와 승인 절차를 잘 아는 중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여

연속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지난해 방산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순위에서 한화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약 1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 계단 오른 52위, 현대로우템은 6계단 상승한 61위에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약 721억 달러의 방산 매출을 기록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 차지했고, RTX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럼먼, 영국 BAE 시스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이 모두 세계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의 성장세가 순위와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지 한 달 만에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60엔을 넘어섰다가 159.7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31일 15년 만에 공동시장 개입에 나서 환율을 156엔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성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94%를 넘어 30년 만에 3%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와 소득 관련 감세, 전기가스 지원 등에 이어 내년부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국가 부채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매점은 행정상 편의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들여 매점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대신 운영자는 편의봉사관리소에 일정한 비용을 내는데 회령시에서는 하루 북한 돈 3만 원 정도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술과 담배, 과자류와 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며 주거지역뿐 아니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도 간이 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도 사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초소 주변의 일부 간이 매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의 비공식 시세로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매점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생활형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0도, 이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이천 모두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속초와 강릉 19도, 대관령 14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대관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2호도 27도, 제주와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0도, 2호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양덕과 사리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8도, 양덕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0: 영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 19도, 함흥 고성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고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4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방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2728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저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 앞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

안전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인의를 보이셨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실히 진실히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s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이 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세상살이 헤매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생사를 몰라 슬픔 속에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고백입니다. 리브가 자매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이 찬양을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리우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까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매님의 고향 북녘당을 생각하며 북녘당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커다랗게 느껴지는 우리 앞에 벽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물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0: 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치료를 받을 형편도 믿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어린 딸을 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딸을 믿을 수 있는 고아원에 잠시 맡기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길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연길에 홀로 남겨둔 어린 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안 차량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저는 북송되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딸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스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고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0: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와 우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영광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기도 제목 마음의 감동을 붙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도에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때 평안남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6도, 제주 25도, 부산 24도, 포항과 목포가 23도, 광주가 22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 19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8도, 신의주가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가 32도, 여수 30도, 서울과 제주가 29도, 평양과 개성, 대전,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춘천, 포항,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 24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첫째, 나의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요?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곧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순간순간 기념하고 기억해야 주의 규례와 법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결국 의무로 하게 되고 절기와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 고난의 떡입니까? 그 힘들었던 애굽 종살이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급히 나왔음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내가 붙들 것이 많으면 말씀을 듣기보다 자꾸 따지려 들지요. 그러나 정말 길이 없는 사람은 따질 겨를이 없으니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긴급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복된 환경입니다. 4절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분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전부 먹어야 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조금만 취하고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5절과 6절에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해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없이 일상만 살다 보면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쉽지요. 8절에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요. 죄 때문에 노동과 수고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노동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같은 삶도 예배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나요?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까? 피하고 싶은 고난의 떡은 무엇이고 그것을 먹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둘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칠칠절이 나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칠칠절은 구원받은 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억지로 비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오래 누릴수록 점점 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힘든 사람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됩니다. 내 삶이 편해졌다고 약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종이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나눔의 출발도 구원입니다. 내가 원래 종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 자랑할 것도 움켜질 것도 없지요.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직분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가족만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힘든 지체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진 않나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가요? 받은 은혜를 자원하여 흘려보냅니까? 축복이라 기대한 결혼 생활이 고난의 떡처럼 느껴졌지만 자기 삶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며 그 떡을 즐겁게 먹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시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떡을 주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맞나 싶었어요.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시어머님과 네 명의 누이와 함께 100평짜리 한옥에서 살아온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괴로웠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평범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처럼 성실하고 성격도 무난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윽박질렀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잘 다녀온 아들이 언젠가부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3절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제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저는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며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현실감 없는 남편의 말은 들을 게 없다며 무시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남편을 격동시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후 남편은 제게 아파트를 팔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살자고 했어요. 저는 교만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따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10년째 단열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망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남편 때문이야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큐티 말씀을 다시 보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들 때 제 속에 누룩처럼 퍼진 교만은 없는지 다시 살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오늘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떡은 피하고만 싶고 힘든 환경은 죄다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속에 지옥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원망을 그치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누룩 같은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0: 받은 은혜를 헤아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오, 히브리오,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느냐 이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갈급한 심령의 소망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레옹훈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만우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같은 비가 내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다르게 내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은 우산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진리를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0: 농부는 동일한 씨를 뿌렸지만 씨가 떨어진 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돌밭의 씨는 잠시 자라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의 씨는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땠을까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땅의 상태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마음을 뜻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좋은 말씀은 들어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병든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과 똑같이 동일한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했습니다. 귀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 역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씨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씨는 완전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비를 맞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놓은 결론과 상처와 교만이 바로 그 우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산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왜곡되지 않은 열린 마음이 떨어질 때에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이 없는 삶, 완벽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온이 좀 낮아지니 거동도 마음도 한결 맑고 투명해지는 듯한 시간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형통과 곤고가

되풀이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고향 동네처럼 우리 영혼의 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이제 일곱 번째 알파벳인 이제 자인, 그리고 여덟 번째인 헤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 뭐 우리가 다른 뭐 알파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이 자인이라는 말을 알파벳 일곱 번째인데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9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쭉 보면 다 자인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 동사가 동사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러죠. 이것도 자카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또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자카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remember. 그러니까는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시 중에 특별히 49절부터 56절은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많이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죠. 기억하면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히 아 생각났네가 아니라 아참 생각났네 하고 행동 자체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을 때 노아를 기억하사 권념하셨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기억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낙망하지 말고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는 건 이 시편의 기도자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이 기억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를 위하여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49절의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ord로 번역을 하고 이 50절의 말씀은 promise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주의 약속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촉구하는 이유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조롱했어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법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규례라고 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영속성, 특별히 54절에 보면 율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이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의 율법, 여기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의 말씀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약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여기 나그네 된 집 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그네가 되면은 그 지역의 풍토와 도시의 지도자의 명령에 이렇게 막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나그네이지만 나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이 땅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그것이 이 율례가 영원하고 구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율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그네, 나그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 지금 이 기도자의 기억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어두울 때, 두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주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게 내가 평생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지키고 주의 법을 지키고 영원한 주의 율례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나의 기억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나의 기억의 기도가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은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인의 이 시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헤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왜 전심으로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나의 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대신 그분께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분깃의 일부고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으면 하나님께 절반 의지하고 내 분깃의 절반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 심령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너지고 약해지면 하나님 말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omise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내 행위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갔던 길을 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자, 주님께서 내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 이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들 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다시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뒤에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절에도 보면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렇죠? 여기 규례가 그냥 규례가 아니라 옛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규례. 옛 규례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 그 역사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해야 되고, 이 과거에 역사하신 말씀의 증거들이 축적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오면은 59절에 내 행위, 내가 걸어갔던 길들을 돌아보고 주의 증거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내 발길을 돌이켰다. 멈칫멈칫하며 주저할 때 내 발길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가를 보고 다시 늘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자, 이것들을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이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진짜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순종하죠. 그런데 아유, 이게 그래서 될까? 이게 정말 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세처가 소돔이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어떻게

0: 합니까? 가다가 멈칫하고 돌아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금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칫할 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죠.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분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될수록 순종하는데 신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기 이제 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는 함정, 올무, 덧놓고, 착고에 채우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줄이라고. 두 줄이 내게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고 내가 붙드는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붙들 때에 밤중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밤 되면 하루 종일 시달려서 피곤해서 골아떨어져야죠. 근데 골아떨어지기 전에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먼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이제는 이 시편의 기도자들이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들의 도움이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 도와주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이런 귀한 믿음의 친구, 말씀의 친구가 있는 분들은 복이 있죠. 이런 분들이 서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고백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왔는데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 인자하심, 충만하신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율례라는 건 영속성과 구속성이 강조된다고 그러죠. 영원히 나를 붙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내년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인의 일평생에 가장 값진 소유는 곧 주의 법도였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으신지요? 어느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서로 가진 것들을 다투어 자랑할 때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면서 저의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저의 가장 값진 소유는 주의 법도이며 제가 일평생 이것을 지키려고 애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주의 율례가 너무나 감사하여 고요한 밤중에도 홀로 일어나 주께 감사하였다는 시인의 고백이 한없이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지요. 거룩한 주일 은혜로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질문 여섯 번째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는 오늘까지 할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은 그때를 살았던 그들에게 주신 질문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을 듣기 전에 삶은 어떠했고 만약 이 질문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만나기 전, 6장이 펼쳐지기 전 이사야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여지는 우시아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시작.
3: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2: 하나님의 눈에 보여줬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0: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을 멀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멀어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찾아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어둠의 기운들 또 어둠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범죄했다, 허물졌다, 행악이다, 부패다 라고 하는 말들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는 어땠을까? 물론 달랐을 수도 있지만 이사야도 말씀을 만나고 소명을 만나기 전엔 그저 그들과 함께 적당히 포도주에 취하는 인생으로 적당히 연회를 즐기며 적당히 부정한 삶,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 당시 불어오는 바람이 그러했으니까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물길이 그러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우연히 찾아들어갔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걸 이사야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어요. 내 귀 가득 그분의 음성을 담았어요.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주님의 콜링을 경험하면 누구라도 이전의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은 이사야가 그 뒤로 거의 히스기야 때까지 쭉 이어져 가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략 한 40에서 5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로 길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입술에서 토해놓는 고백들이 달라졌고요. 왕 하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도 하나님 똑바로 의지해라. 아수르가 아무리 팽창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거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막 토해놓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람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물살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하게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 그냥 그 조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조류에서 벗어나서 그 바람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흐름과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뜨거워서 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한번 봐볼래요? 이사야의 불이 느껴지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시작!
1: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0: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정말 말씀 안에 자신의 중심을 담아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6장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사야와 경험한 후에 이사야 양쪽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그러나 같은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인생의 그림을 그려요. 새삼 깨닫는 게요 인생은 하나의 그림

0: 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화폭에 하나의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천 수백의 그림이 내 인생의 그림이 쫙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인생의 그림이 가장 존귀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화폭에 그려질 수 있는 수많은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진짜 가장 존귀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밑그림을 찾은 사람의 그림이 가장 존귀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뜻없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당당하게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왜 지었는가?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며 내 인생으로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밑그림으로 있음을 성경은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삶이 뻔할 줄 알았는데 뻔하지 않고 아주 펀하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만들었던 6장의 사건. 과연 6장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로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든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 성경이기에 오늘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를 살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의 그림을 좀 같이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계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0: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사야의 삶을 바꿨던 이 사건의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성전 가득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것으로 이사야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 성전. 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아, 이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사야가 성전을 갔을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추론하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은 하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52년을 다스렸던 그래도 나름 힘 있던 왕이 사라졌을 때 그 나라 안에 또 다른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주변 나라의 이런 뭐 어떤 정세가 약간 흔들리는 이런 느낌 있지 않았을까요? 또 위쪽에선 아수르가 아주 강성하게 팽창하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 그냥 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을 나름 그냥 아 인생의 바람이 불던 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뭔가 마음이 살짝 불안한 그런 때 여러분 은근히 이사야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뭔가 불안정할 때 그는 어디를 향해 걷더라?

0: 성전을 향해 걷는 사람이었나 보다. 성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름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에게 예배 처소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 오늘 이 사회에 볼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참 괜찮은 흔적이 뭐냐면, 이사야는 마음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무언가 상실이에요. 내가 섬기던 왕이 죽는 상실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의 몸을 교회에다가 예배의 자리에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툭 얹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람이 안 부는 인생이 아닐진데 인생에 바람이 불면 교회 가고 싶다. 왠지 그곳에 앉아서 성경 읽고 싶고 왠지 그곳에서 누워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군대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간 짬밥이 좀 올라왔을 때 저희는 막사 바로 앞에 연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늘 푸른 교회.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왠지 고참한테 심히 갈굼을 당했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답답할 때, 그냥 교회로 포다닥 달려가가지고 교회 의자 안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때로는 장의자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며 형광등 개수 세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의미같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주님 만나고 싶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남들 갈 때 휩쓸려 가는 것뿐 아니라 남들 안 갈 때도 한번 가보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약속 있는 장소예요.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을 품고 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전 등록한 모든 성도들에겐 우리 주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네,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거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장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야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정말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창화하며 노래하는 그런 소리를 그들은 막 그곳에서 들었다고요. 소위 말해 종교적 황홀경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성전에 갔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를 막 쌓아안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위 말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선명하게 그를 그 다음의 장면으로 이끌어갑니다.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0: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갔을 때 처음엔 보여지는 은혜였어요. 들려지는 은혜였어요. 그냥 나를 애워싸며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창화 소리, 이게 그냥 그의 마음을 오픈했죠. 그러니까 오픈되어진 은혜의 삶이 이젠 누구와 실제적으로 교감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제적으로 교감하기 시작하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쭉 이어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까지 그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0: 처음엔 듣는 은혜, 눈으로 보는 은혜,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안에 나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 앞에 나를 딱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재 앞에 설 만큼 내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인식하며 그 앞에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 나를 인식하여 세운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엇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수로 지지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은혜가 아니라 체험하는 은혜죠. 내 몸에 새겨지는 은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깊이를 내가 화답하며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던 은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네. 와,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창호하는 소리가 가득하네. 와, 좋다. 근데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 앞에 나를 보고, 나를 봤더니 이 거룩함 앞에 설수 없는 너무 부정한 내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한탄이 되고 눈물이,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앞에 내가 설수 없는 참 더러운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그 앞에 세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며 스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있는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확 변화시키는, 내가 체험하는 은혜요. 내가 변화하는 은혜. 어느 순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경험되어지며 내가 실제로 변화되어진 이런 은혜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작정하고 은혜 받겠다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보여지는 것을 은혜로 받고, 들려지는 것을 은혜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그 은혜로 변화시켜내는, 거기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욕심내면서 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은 분명히 욕심내야 된다. 우리는 여기 왔으면 더큰 은혜를 받겠다. 그러니까 찬양 안에도 의미를 담고, 말씀 안에도 의미를 담고, 모든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담으며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임재를 보리라.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나를 꺼내놓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리라. 여러분, 내가 얼만큼 나를 이 안에 담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찾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총량이 다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목마른 사람이 진짜 큰 해갈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나고자가 되지 않고 꼭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까지, 다 공통적인 은혜를 넘어서 개인적인 은혜까지 받고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사야를 확 덮어와요. 그때 이사야에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6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0: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내 귀에 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전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미를 담아 내게 오셨고, 의미를 담아 내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면 그건 아무리 누가라고 말해도 그 누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광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죠. 홀연히 둘러비치는 광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음성. 이건 타인은 못 듣는 음성이고 타인에겐 안 보이는 광채란 말이에요. 그럼 명백하게 이것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0: 나중에 성경 보면 선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주셨고 그의 마음이 정말 떨리듯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분명한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 하나님 과연 누가 어울릴지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요. 그러라고 주신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려 이야기해도 그 감동이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건 누가 할 역할이에요? 내가 할 역할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결함이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진짜 잘한 게 뭡니까? 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사야의 위대함은요 다른 곳 바라보지 않았어요. 못 들은 척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는 꽉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그 주신 감동 앞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며 주어진 그 감동대로 한번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향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감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고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의 감동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쉽다 아닐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만 그 길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작품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0: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재질을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떤 재질의 그릇이었냐 이걸 물으실까요? 아니라니까요. 너는 쓰여진 그릇이냐 쓰여지지 않은 그릇이냐 귀하게 쓰여진 그릇이냐 그렇지 않으냐 주님은 딱 이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좀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따라 정말 때로는 바람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물살과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 주신 밑그림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아주 큰 행복을 맛보았다. 너는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말하며 가슴 벅차게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 그릇으로 살았어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쓰임받은 즐거움보다 훨씬 못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계각층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부르심 따라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0: 대전 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토기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 또 다른 것은 조금 더 높은 온도, 그리고 또 하나는 1200도가 넘는 아주 높은 고온에서 구워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토기일까요? 보통은 가장 높은 온도에서 단단하게 구운 토기를 떠올리겠죠? 실제로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는 두드렸을 때도 단단했고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은 서로 부딪히면 쉽게 깨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좀 뻔해요. 그런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불에 올리자 결과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단단하게 구운 토기들이 쉽게 깨졌다 그래요.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더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싶고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약한 모습을 보면 자꾸 없애야 할 단점처럼 느껴지고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볼 수도 있고 내 힘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세 번이나 구했다고 하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약한 게 좋다는 말은 아닌데요.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겠지요. 다만 내가 약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겼던 연약함까지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써서 상해하지 마시고요. 단단함만이 힘은 아니고 부드러워서 견딜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코스타 워십 음성이었어요. 자, 좋은 아침 오늘도 여러분과 8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카드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가 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대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송 한 곡 이어드리고요. 성경의 무림고수 만나 뵙도록

0: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자, 오늘은 극동방송 오래 애청하신 분들은 준화목의 워십 투게더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셨고 지금은 미국 뉴저지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문정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에서 커서 극동방송에서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억하며

0: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이나 또 신앙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는데요.
1: 네.
0: 특별히 이 무린고수를 보면서 이번에 한국 여행을 결정할 정도로 이번에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1: 감동의 물결이에요. 그 뉴저지 갈보리 교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0: 네, 제가 섬기는 뉴저지 갈보리 교회는요. 이 뉴저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뉴저지겠죠.
1: 그렇죠.
0: 뉴저지는 약간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길게 생겼는데요.
1: 어허.
0: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제가 있는 중부 뉴저지는
1: 네.
0: 저는 이스트 브런즈윅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가면은 뉴 브런즈윅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옆 동네죠.
1: 어허.
0: 거기에 이제 뉴 브런즈윅 신학교라고
1: 어허.
0: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젊은 신학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1: 네.
0: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1: 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하신 지역이
0: 바로 뉴브런즈윅입니다.
1: 야,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1: 네.
0: 저도 공부한 그 두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거기는 이제 감리교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1: 네.
0: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 아, 이게 웬일입니까?
0: 두 분이 일본으로 가셨다가
1: 네.
0: 거기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같이 내리셔서
1: 야.
0: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중부 뉴저지 지역에 있는 두 젊은이가
0: 네.
1: 한국에 최초로 발을 딛게 된 선교사님
0: 네.
1: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군요.
0: 맞습니다.
1: 야.
0: 그래서 저는 그 중부 뉴저지가
1: 네.
0: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의 고향과도 같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 그러네요.
0: 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1: 네.
0: 하나는 한국에 그 두 분이 오셔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셔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1: 네.
0: 근데 거꾸로 이제 미국은 그 기독교가 많이 쇠퇴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 선교를 통해 자라난 목사가 다시 중부 뉴저지로 가서 그곳의 회복을 위해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1: 아멘.
0: 선을 이루게 하시는
1: 아멘.
0: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1: 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0: 네.
1: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요. 아,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은 사실은 성경의 무림고수 성경 목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0: 네.
1: 이 얘기만 잠깐 하고 가죠, 목사님.
0: 네.
1: 일단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면
0: 네.
1: 1년에 1도고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0: 네, 맞습니다.
1: 또 그 시스템으로 성경 목회로
0: 네.
1: 부흥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0: 네.
1: 그 얘기 시작부터 잠깐 좀 소개 좀 해 주실까요?
0: 네.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1: 네.
0: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다가오는 가장 큰 부분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1: 네.
0: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1: 강의 설교 잘하시고
0: 알아가지고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면 그게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표현을
1: 네.
0: 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말씀 좋아 이렇게
1: 맞아요.
0: 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야 이렇게
1: 네.
0: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목사의 그 주일날 전하는 한 번의 말씀이 좋아서 그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1: 아하.
0: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1: 아멘.
0: 그 만나를 하루를 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1: 네.
0: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그런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1: 네.
0: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그런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1: 네.
0: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1: 아하.
0: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샘물과 같은
1: 네.
0: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1: 야.
0: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서
1: 네.
0: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다.
1: 아하.
0: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을 교회의 기본 시스템으로 해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리더들이든 누구든지 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1: 야.
0: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1: 아, 본인을

0: 범에서 온 교회가 말씀 보는 교회를 만들겠다.
1: 누구도 핑계 대지 못하는 거지.
0: 목사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 JUM 줌 말씀 읽기표라는 걸 목사님이 갖고 오셨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게 1년에 1독을 하게 만든 말씀 읽기표인데 지금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는 온 교인이 이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1: 네.
0: 기존에 우리가 많이 느꼈던 평삼주오,
1: 네.
0: 평일석장, 네. 또 주일다섯장에서 1년 네. 1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표를 중심으로 목사님 포함 온 교회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1: 네.
0: 결국은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고
1: 네.
0: 교회가 튼튼해졌는데
1: 네.
0: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회를 준비하시는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독 중심 목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찬송회 와도 되겠죠 목사님?
1: 좋습니다.
0: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려야 기대를 더 하십니다.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목사님의 구체적인 간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멀리 미국 뉴저지에서 오신 문정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요 성경 읽기표는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게 JUM 미국에 오셔서 이제 영어로 만드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줌 성경 읽기표인데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1: Jesus United Mission.
0: 아, United Mission.
1: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0: 선교적 교회. 네. 줌 말씀 읽기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요, 목사님.
1: 네.
0: 1월 창세기부터 해서 12월 계시록까지.
1: 네.
0: 우리가 평소에 뭐 늘 사용하는. 네. 성경 읽기표와 죄송하지만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보통 딱 보게 되면은.
0: 네.
1: 다른 성경 읽기표랑 별로 이렇게 차별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0: 네.
1: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날.

0: 제가 처음 개척해서 미국에 간 첫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 네.
0: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1: 어허.
0: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기 전에
1: 네.
0: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1: 어허.
0: 그리고 이제 그 365일 빈칸을 만든 다음에
1: 네.
0: 거기에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래서
0: 맨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일기표처럼
1: 네.
0: 이제 그 전체 성경의 장수를 이제 나눠가지고
1: 360으로 나눈 거죠.
0: 그렇죠. 365로 나눠서
1: 네.
0: 이제 권별로 이렇게 좀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장씩으로 나누는 게 그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1: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다시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1: 네.
0: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 이렇게 몇 장 몇 장 읽는 게 효과가 있느냐
1: 아하.
0: 봤더니 이게 어디에 되는 길고 어디는 짧기 때문에
1: 네.
0: 이 장수를 정할 때 직접 읽고 정한 거랑
1: 야.
0: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1: 아, 그 목사님은 정말 읽으면서 가능하면 매일 읽는 분량이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1: 그렇게 365일을 쪼개셨네요.
0: 네. 그래서 첫 해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1: 네.
0: 제가 맨 처음 짰던 그 표에서
1: 네.
0: 조금씩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아하.
0: 근데 이 조정이 몇 년이 걸렸냐면요.
1: 네.
0: 6년이 걸렸습니다.
1: 6년이요?
0: 네. 다 아하. 검증하고
1: 네.
0: 이렇게 운영했을 때 교회도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찾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1: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특징을 보니까 매월 말에
0: 네.
1: 성경 한 권이 끝나요.
0: 맞습니다.
1: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4월 말을 보면 역대하 36장으로 딱 끝나는데
0: 맞습니다.
1: 보통 성경 읽기표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0: 네.
1: 역대하 뭐 33장에서 끝나고
0: 네.
1: 또 그 다음 달 첫날 역대하 30뭐 다음 장에서
0: 맞습니다.
1: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0: 네네.
1: 이거 일부러 권별로 나누시면서 양도 또 계산하신 거군요.
0: 맞습니다. 모든 달마다
1: 네.
0: 각 권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가지고요.
1: 야.
0: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읽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1: 네.
0: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거를 다 배려해서 하는 게 한 번에 되지가 않고요.
1: 아하.
0: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 네.
0: 이걸 매일매일마다 검증을 해야지만 이게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해놨는데도 또 다음에 되면은
1: 네.
0: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또 바꾸고.
0: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한 장 두 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 네.
0: 그 한 장 두 장이 갖는 차이가
1: 야.
0: 한 장을 바꾸려면요.
1: 네.
0: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6년이 걸린 겁니다.
1: 아,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성경 읽기표 같지만 6년 걸린 성경 읽기표고 아, 목사님께서 이거를 또 우리 성경의 무림구슬을 찾아서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댓글창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년의 노하우를 그냥 공개하시네요.
0: 네.
1: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1년에 1독 하자 이 정도로 권면하는 읽기표였으면 저희가 오늘 소개를 안 했을 텐데
0: 네.
1: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을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면서 했다.
0: 네.
1: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0: 개척을 하면 네.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조금 동역자가 있더라도
1: 네.
0: 이제 교회 학교라든지 좀 교회 학교 부서를 조금 이렇게 같이 평신도 리더 중에
1: 네.
0: 아니면 전도사님 중에 이제 맡아주시지만 교회 전반적인 행정을 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1: 그렇죠.
0: 설교 준비도 목회자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1: 혼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네. 하셨을 거고.
0: 맞습니다.
1: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열몇 편의 설교를 그냥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혹시 또 장례가 나거나
1: 아.
0: 특별 예배가 있게 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또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던 게 같은 설교를 두 번 안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특별 집회 다른 데 초대받았을 때 외에는
1: 네.
0: 교회 안에서는 장례식도 제가 항상 장례 나신 분을 기억하면서
1: 야.
0: 그 성경 본문을 정하고 새로 본문을 제가 준비하게
1: 네.
0: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20편이 넘게 한 주간에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걸 다 감당하려면
1: 어허.
0: 사실 주보 만들고
1: 맞아요.
0: 또 찬양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순서를 다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일 강단에 성경 66권을 편식 없이
1: 아하.
0: 소선지서까지
1: 네.
0: 또 이 뭐

0: 목회 서신이나 아니 옥중 서신이나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1: 네.
0: 성경 공부 외에는.
1: 맞아요.
0: 그 모든 성경이 저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1: 어허.
0: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일기표를 만들고
1: 네.
0: 이 성경일기표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 목회예요.
1: 네.
0: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매일마다 읽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새벽 예배를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기본적으로 지금 온 교회 교인이
0: 네.
1: 이 말씀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 등록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동원 하게 돼 있고
0: 맞습니다.
1: 10년 다니면 10동원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고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지금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17일까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첫 번째 1일부터 7일까지 21장까지 성도들이 다 읽어 나가고
0: 네.
1: 그 주일이 되는 그 주일에는 목사님이
0: 그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쓰는 겁니다.
1: 아, 그럼 새벽 기도 때는 그날 똑같이. 읽어야 될 분량대로 그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주일 예배 때는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네. 또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야, 이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겠는데요.
0: 그러다 보니까요.
1: 네.
0: 만약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네.
0: 이미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주일 설교 준비가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뭘 할까가 아니라
1: 어허.
0: 오히려 지금까지 주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서
1: 네.
0: 가장 핵심들의 어떤 거를 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 오히려 설교할 내용이 더 풍성해져서.
0: 네.
1: 야.
0: 그래서 주일 설교에 네. 이번 주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가
1: 네.
0: 오히려 성도님들이
1: 네.
0: 그거를 오히려 맞추는 그런 뭐 게임하듯이 그런 어떤 주일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1: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이라서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0: 네.
1: 한 주 동안 말씀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0: 네.
1: 야, 이 내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실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하실까?
0: 맞습니다.
1: 야.
0: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려면
1: 네.
0: 레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 네.
0: 성경에 대한 레일이 있어야
1: 어허.
0: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1: 어허.
0: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성경에 있는 깊은 거를 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데 일단 레일이 깔리면은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1: 아하.
0: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
1: 목사님,
0: 언어가
1: 네.
0: 성경적인 나눔으로 바뀌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다음 번부터는 이렇게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1: 네.
0: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요.
1: 야.
0: 성도님들 안에 대화 내용 자체가 성경 안에서 머물게 되니까요.
1: 네.
0: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수준이
1: 네.
0: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1: 야. 온 교회가 지금 같은 본문의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고
0: 네.
1: 목사님 설교도 그 본문 설교이기 때문에
0: 네.
1: 얘기할 주제가 계속 거기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러니까 매일마다 얘기하는 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에서
1: 야.
0: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좀 다툴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0: 그렇죠. 그거는 잠깐 지나가고요.
1: 아하.
0: 결국은 그쪽으로 방향이 오더라고요.
1: 그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1월 1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왔고요.
0: 네.
1: 9월에 말라기 4장으로 끝나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0: 네.
1: 이렇게 9개월 동안
0: 네.
1: 구약 본문으로 나가다 보면
0: 네.
1: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구약 설교만 계속 듣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나요?
0: 맨 처음에
1: 네.
0: 중간에 이제 새롭게 전도돼서 오신 분들은
1: 네.
0: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1: 그렇죠.
0: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1: 네.
0: 1년 12달 구약만 설교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1: 네, 네,
0: 왜냐면
1: 네.
0: 보통 보면은 성도 그 목회자들이 이 복음서나
1: 맞아요.
0: 서신서를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1년의 구성을 보면.
1: 네.
0: 근데 저희 교회는 1월부터 9월까지 구약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럴 수 있죠.
0: 조금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딱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1: 네.
0: 중심 내용은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2: 아멘.
0: 결국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2: 네.
0: 아무리 구약 성경이라도 예수

0: 님이 계시거든요.
1: 네.
0: 또 신약 성경도 그 안에 구약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적인 준비 과정 속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1: 야. 그러니까 본문만 구약 성경이다 뿐이지.
0: 네.
1: 사실은 구약을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
0: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1: 복음. 야,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이제 저는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본문이 올 때
1: 네.
0: 이 생체 리듬이
1: 네.
0: 영적인 성경과 같이 가기 시작하면은
1: 아.
0: 목회자도 되게 재밌어집니다.
1: 아, 재밌어집니까?
0: 네. 그리고 또 구약을 하지만
1: 네.
0: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1: 네.
0: 이제 신약 성경 강해를 하거든요, 그때.
1: 아, 수요 예배 때는 신약 강해를 하시는군요.
0: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균형을 맞추고요.
1: 와.
0: 또 10월부터 12월은
1: 네.
0: 신약 성경만으로 가기 때문에
1: 네.
0: 그때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구약의 역사라든지
1: 아하.
0: 성경의 파노라마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을 있게 이제 성도님들이
1: 네.
0: 예, 말씀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1: 네. 그러니까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는 어쨌든 그 성경 본문에 맞춰서 모든 교회 행사,
0: 네.
1: 목사님 설교,
0: 네.
1: 심지어 성가대 찬양,
0: 네.
1: 찬양팀의 찬양인도 하는 찬양,
0: 네.
1: 모든 프로그램이 이 성경 읽기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그러니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겠는데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보신 그 본문처럼 이렇게
0: 맞습니다.
1: 나가기 시작하면
0: 어제 본문은 이렇게 다 나가는
1: 네.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0: 맞습니다.
1: 만든다.
0: 제가 먼저 공부하고 제가 먼저 읽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에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읽었거든요. 1년 동안 매일매일.
1: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네네.
1: 채널 소개 잠깐 해주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무슨
0: 네.
1: 채널을 가면 됩니까?
0: 그 문정웅TV라고요.
1: 목사님 성함 몰랐어요. 여러분.
0: 네.
1: 문정웅TV.
0: 네.
1: 뭐 들어가시면 네. 목사님이 직접 낭독해서
0: 네.
1: 66권 완성하셨습니까?
0: 네.
1: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0: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님들한테 읽으라 그러는 것을 또 바쁘신 분들도 혹시 있잖아요. 이게 책을
1: 네,
0: 넘기기
1: 네,
0: 어려우신
1: 네.
0: 분들은 정말 설거지 하시면서 옆에다 틀어놓으면 할 수 있도록
1: 아하.
0: 매일매일마다 그 분량을 읽었고요.
1: 목사님, 저희 이 무림고수 코너를 통해서 틀림없이 확인하는 거는
0: 네.
1: 성경을 읽든 암송하든 뭐
0: 네.
1: 쓰든
0: 네.
1: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는
0: 네.
1: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걸 봤거든요.
0: 맞습니다.
1: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0: 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1: 네.
0: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걸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직접 읽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면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오히려 더 듣기 싫어하고
1: 네.
0: 더 삐딱하게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이 느끼니까요.
1: 네.
0: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1: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다가.
0: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1: 아하.
0: 이제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놓고
1: 네.
0: 당신은 항상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계세요.
1: 그런 분들 있죠.
0: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 믿게 되시고 이제 누구보다 이 성경 읽기표대로
1: 네.
0: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시면서
1: 야.
0: 그분이 이제 하루는
1: 네.
0: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1호 개척교회 1호 집사님이셨거든요.
1: 네.
0: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서야 알았다 그러시면서
1: 야.
0: 지금 자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시냐고
1: 네.
0: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1: 어허.
0: 그 변화를 통해 오히려 지금 그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1: 네.
0: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1: 아멘,
0: 드렸어요.
1: 아멘, 아멘.
0: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음식점을 어디로 오셨냐면요.
1: 네.
0: 교회 가까운 곳에 오신 거예요.
1: 신앙생활 때문에요.
0: 신앙생활 때문에
1: 야.
0: 이 한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가에다 내신 것이 아니라
1: 네.
0: 교회 바로 옆에다가 음식점을 내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음식점을 하시면서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야. 결심을 하시고
1: 네.
0: 과감하게 주일을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1: 초신자가.
0: 초신자셨는데요.
1: 그것도 네. 목사님이 권면하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1: 야.
0: 이제 주일에

0: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이런 권면은 드렸지만
1: 네.
0: 뭐 음식점을 닫으셔라 뭐 이런 구체적인 삶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고
1: 아.
0: 당신이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 네.
0: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1: 네.
0: 이제 과감하게
1: 어허.
0: 주일에 이제 문을 닫고 그날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주일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쏟으셨는데요.
1: 네.
0: 감사한 거는 그랬더니
1: 네.
0: 매출이 준 게 아니라
1: 야.
0: 더 잘 되시게 되셔서
1: 할렐루야. 네.
0: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아멘. 아, 목사님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뭐 병이 났다, 우울증이 치유됐다 참 감격스러운 간증을 많이 듣지만
0: 네.
1: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힘과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
0: 네.
1: 이거 이상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0: 맞습니다.
1: 하네요.
0: 네.
1: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0: 네.
1: 정말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목사님 앞에 펼쳐진 책을 좀 봤는데
0: 네.
1: 그 교인들이 지금 성경 읽기표를 쭉 해서 계속 성경 읽어 나가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감사 이게 지금 성경 읽기표 안에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연도가 있고 다섯 칸이 있어요, 목사님.
0: 네.
1: 이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0: 이제 매년마다
1: 네.
0: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날짜에 읽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이제 이 매해마다 그 해가 돌아오니까요.
1: 그렇죠.
0: 이제 5년 동안 내 신앙의 변화를 직접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날의 기도 제목
1: 네.
0: 또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부분들을
1: 와.
0: 적다 보면은
1: 어허.
0: 5년이 지나면요.
1: 네.
0: 이 말씀의 능력 안에
1: 네.
0: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1: 와.
0: 눈에 보일 정도로
1: 네.
0: 놀랄 만한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 야,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해보면 좋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이 끝나고
0: 네.
1: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
0: 네.
1: 한 석 줄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오늘의 감사
0: 네.
1: 한 석 줄 쓰고 그리고 내년에 같은 날 또 그걸 보게 되고
0: 맞습니다.
1: 5년 동안 이걸 보면
0: 네.
1: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보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0: 하나님 앞에
1: 네.
0: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1: 네.
0: 그런 분명한 교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1: 어허.
0: 더 말씀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1: 아멘, 아멘.
0: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1: 야.
0: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갖추게 됐습니다.
1: 선생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많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0: 네.
1: 또 개척을 꿈꾸시는 젊은 신학생들이
0: 네.
1: 아 나도 저렇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목사님 사실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이 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분들에게 권면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목사님?
0: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나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교회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어떤 인간적인 다툼이나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 순간에 말씀 안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뉴저지 갈보리 교회 가셔서
0: 네.
1: 또 이거 준 말씀 읽기 표 이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지금 2022년에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0: 네네.
1: 개척하실 때 교회에 적용하던 거하고
0: 맞습니다.
1: 이미 자리를 잡은 중견 교회에 적용하는 거하고
0: 네.
1: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0: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1: 네.
0: 개척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줬는데
1: 네.
0: 이게 만약에 중견 교회나 대형교회 갔을 때도
1: 아하.
0: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1: 네.
0: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갈보리교회 와서 제가 오자마자 다른 거는 내가 요청 안 하지만
1: 네.
0: 목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제 성경 읽기표대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제 목회에 대한 부분은
1: 네.
0: 담임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1: 네.
0: 때 오히려 굉장히 그 반겨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거를 해보니까
1: 아하.

0: 됩니다.
1: 그 심지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 떠났던 네. 대개본이 없는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0: 맞습니다. 네.
1: 더 부흥하고
0: 맞습니다.
1: 야, 이게 참 우리가 교회 부흥을 놓고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도 있고 또 방법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0: 네.
1: 결국은 교인들과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0: 네.
1: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단순한 걸로
0: 네.
1: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군요.
0: 맞습니다.
1: 야, 오늘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자, 한국 교회에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개척할 때부터
0: 네.
1: 중견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데까지
0: 네.
1: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줌 말씀 읽기 표.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도 같이 파일 주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네.
1: 영어 자신있는 분은 영어로 읽어나가면서 성경 통독하시고 또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또 목회를 꿈꾸시는 귀한 분들 아,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 중심으로 1년 내내 이 통독 일정에 맞게 목회 일정을 짤 수 있는 아, 그런 또 과정도 한번 오늘 깊은 도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갈보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찬양사역 또 주나목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극동가족
0: 네.
1: 네, 우리 문정웅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약속노트로 나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진정한 나라, 예,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뭐 포도나무의 가지, 양 이런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과 세상의 묶임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내 능력과 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능력 있는 역사를 행했던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짱 뜰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내게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세상의 붙잡힘을 받고 악한 영의 붙잡힘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0: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1: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0: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음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엇을 믿느냐. 두 번째, 믿되 어느 정도로 믿느냐. 세 번째,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당시에 이 땅을 바라보면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정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났다고 창세기 6장 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또 6장 5절에 보면 제약이 이 땅에 관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창세기 6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가득한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지요.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 때 어느 정도 믿느냐는 거죠. 지금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방주를 준비한 기간이 한 120년 정도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노아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달라져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아들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제물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집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곳까지 사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사흘 길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원망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 아브라함에게 유혹과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죠. 에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냥을 마치고 허기진 채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고픈 나머지 그 배고픔이라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고난과
바축한 것과

바꾸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장자의 고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예수는요, 배고픔이라는 이 현실 때문에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지금 현실에 내 문제가 더 심각한데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야, 한 번쯤이야, 이것 정도야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에서에게는 현재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에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의 명분,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쉬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사랑할 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인지를, 우리의 자리를 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정도야, 한 번쯤이야 아니라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축복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복음과 전도의 길을 갈 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향해, 그 영광의 역사를 받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곤고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형들의 시기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삶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요, 그 유혹을 뿌리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0: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현재의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모세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내려놓았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거절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부귀와 세상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세상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넓은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의 역사와 은혜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어야 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화연 집사로 갑니다. 지역 작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모시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8월 달에 1년이 됩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신 이화연 집사님을 만납니다.
0: 제가 여기 직장을 기도하고 선택하고 들어간 곳인데 한 3개월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아니었으면 제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주셨고요. 일단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 인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 집사님은 결혼 후 교회를 멀리했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0: 그 어린 시절에 교회가 좋아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신앙 그러고 다니다가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여수로 왔는데 쉬었어요, 교회를. 쉬는

0: 도중에 육아랑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정말 너무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지금 섬기고 있는 즐거운 교회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께서 전도로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우울감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0: 제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던 도중에 저희 친정 자매 둘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친정 엄마가 언니가 걱정되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근데 언니, 지금 하나님께서 언니 지금 빨리 오라고 때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머리에 전기불처럼 뭔가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배척했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 다시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찾으러 갔어요. 저에게 맞는 교회를 동네 근처로. 근데 마음에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1: 이화연 집사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비하신 교회로 인도하시죠.
0: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 교회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다음날 사모님께서 전도를 다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아, 그날 제가 띵동 소리에, 교회라는 소리에 예전에는 문을 닫고 제가 없는 척을 했거든요. 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모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간의 얘기를 이제 이래 이래 해서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집사님이 오지 말라 그래서 그동안 동네만 배회하고 집엔 들어오지 않고 오늘은 집사님 막아도 전도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제가 즐거운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1: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잠깐 전합니다.
0: 저희 강정인 목사님, 아빠 같은 정말 든든한 저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사모님은 정말 저희 염짝 엄마 같은 존재인데 사모님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 저를 지금까지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지금 이 시간 혹시 교회 차량 내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차 뒤에는 빨간색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 있겠지요? 극동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고 또 듣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교회 라디오에서 교회 이제 차량을 타면서 이동하는 중에 한 번씩 듣기도 하고 빨간 스티커, 차량 뒤에 빨간 스티커를 이제 보면서 저 스티커는 과연 어느 스티커기를 저렇게 차들마다 붙이고 다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니까 극동방송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이제 제 차량에 맞춰놓고 듣고 다니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의 애청자가 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이화연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0: 아침에 출근할 때 차량에서 찬양하고 이제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직장 근무하기 전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비전을 약간 제시해주고요. 또 퇴근길에 듣거든요. 그땐 찬양으로 이제 하루에 힘들었던 일과를 위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양가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제 큰 기도 제목인데 이제 저희 가족들 이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선교 이제 헌금 물질 조금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이 전파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힘,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0: 나의 반쪽 박정도 집사님, 올해로 결혼생활 19년 차인데 정말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한결같이 처음 사랑으로 지금같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당신에게 베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 우리 아이니, 서인이, 시원이, 노아야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이겨보자.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 진나나, 결혼을 앞두고 지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할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1: 남편을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이화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양가 가족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남편 박종도 집사님이 지금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형편을 속히 만져주셔서 저희 가족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제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화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이나 반사가 되는 물품을 착용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좌우를 살피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 비켜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FEBC 캠페인

0: 국민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이 캠페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3: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최유미입니다.
1: 네, 금요일 사랑의 뜰한 시간 몇 달 동안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새로운 파트너를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잠시 인사를 좀 나눠주실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1: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제가 이제 썸머 스페셜 전까지 그 금요일 2부 시간에 어메이징 클래식이라는 코너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또 장찬희 PD님과 우리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1부 시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피아니스트 최유미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든든합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0: 글쎄요. 저도 이제 피아노 앞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많이 해 왔는데 네. 이 마이크 앞에서는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또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이 라디오라는 생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 무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저희가 이제 음악도 시간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엎질러지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연주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 게 그 또한 또 기쁜 일이 어딨겠냐 또 싶습니다. 네,
1: 함께 네. 아름답게 또 네. 선을 이뤄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관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만
0: 네, 네.
1: 저는 약간 교수님의 어떤 제자처럼 학생처럼 대해주셔도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3421번님께서 너무너무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금요일 사랑의 뜰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사랑의 뜰한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또 새롭게 진행